재해송 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때 대해 쓴 글과 침수 피해 극복에 효과적인 농업기술 제품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과 항해남도 간척지건설 종합기업소에서 각 회도 간척지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석탄공업 부문에서 벨트콘베이어 신설 및 개건공사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과 새 일터에 늘어나는 자랑, 이런 제목으로 함죽은 신유공장을 찾은 방문기를 사진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모범적인 탄부들의 평양 견학이 진행되고 있는 소식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편집하고 2026년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자본주의의 멸망을 촉진하는 서방식 민주주의, 이런 제목의 글과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석탄 증산으로 인민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이런 표지 아래 석탄공업은 자립경제 발전의 척후전선, 이런 제목의 글과 석탄공업 부문의 각지 탐사대들에서 유망한 매장량 확보를 위한 현행 탐사에 주력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덕천지구 탄광윤합기업소에서 능력 확장 공사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과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갱내 작업의 기계화 정보화 실현을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고 있는 소식, 평양시 안의 공장기업소 단체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심정으로 탄광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알곡 생산 구조의 변혁과 더불어 꽃피어나는 새 생활, 새 문화,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세이셀 공화국 외무 및 해외 동포상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과 외무상 최선희 동지에게 세이셀 공화국 외무 및 해외 동포상이 축전을 보내온 소식, 고풍군인민위원회에서 지역 안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과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청년들이 3년분, 2년분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했으며 150여 개의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가 올해 밀버리 농사에서 다수확을 이룩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핵심 견인기가 되어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을 전하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황해북도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한 소식과 2026년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된 소식, 량강도 안의 농촌들과 송군에서 다음에 알곡중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풀거름 생산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하여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자, 이런 제목의 기사와 대학 창립 80돌술 더 높은 교육과학 연구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김일성 종합대학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비상한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나달 보관 관리를 잘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 쓴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패권 행위에 대응한 중국의 강경 보복 조치에 대해 쓴 글과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존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이론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 사상과 노선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의해서 우리 조국 당무에는 청년 강국의 위대한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호출남 선생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책에서 발표하신 청년 문제에 관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분출인 동시에 수백만 청년들을 참된 전위 투사들로 키워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시려는 절세 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려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용도의 초식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에서 주체 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가혹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27일 모나먼 전성길에서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에서 우리 당은 김정을 애국주의로 숨쉬고 고름고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의 비상한 애국적 열의와 무한대한 정신력, 담대한 배짱을 믿고 강성번영이 설계돼 새 화살표를 구워나간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안겨주시고도 청년들이 발휘한 소행이라면 도없이 대견해하시는 절세 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백두전구에서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한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와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를 비롯한 기념비적 문헌들에도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올해 1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82 기념대회에서 하신 강력적인 연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인 동시에 저국의 수백만 아들딸들을 부강조건

0: 그들의 장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위대한 애국의 경문이었습니다.
1: 경의하는 총지사동지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노작들은 우리 청년들을 창조의 고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는 성장의 자양분이며 자랑스러운 청년 강국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문헌들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문주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절세비운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있고 수백만 청년들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기에 이 땅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실현된 천하제일학원이 일도설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들을 기적과 위엄의 창조자들로 미덕과 미풍의 서유자들로 키워주시는 절세 미운의 손길 아래 우리 혁명의 대는 꿋꿋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가고 있습니다. 진종 경의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의 청년 강국으로 전엄 떨치는 우리 조국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며 조선 청년이라는 그 이름은 기적과 위운의 상징으로 시대와 인민의 자랑으로 길이 빛을 뿌릴 것입니다.
3: 당직후차대위가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일념만 있고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변화되는 기상조건에 대처해 위해서 농작물 비벼 관리기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군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이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의견성 있게 실리 있게 진행하며 농사 지도 방법과 방식을 혁신하도록 사상농원 사업이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농장들에서 장마철 습해와 무더위의 용량을 극복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품종별 특성과 버전별, 필지별 생육 상태에 따르는 과학적인 용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안이 농업과학자, 기술자들도 농장들에 내려가 폭우와 많은 비, 고온, 센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와 병해충 구제 방법을 농장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고산군의 농장들에서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물대기를 비롯한 논물 관리 방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병해충 구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가을고지 전까지 정부당 수확고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우고 있는 안균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식물 성장 촉진제 등을 알맞게 뿌려주고 인수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논뼈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강군에서 배수로, 승수로 치기를 질적으로 하고 논뼈와 강냉이의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천알 질량 요문유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문산시, 문촌시의 농업 근로자들도 앞선 비배 관리 경험을 실종에 맞게 받아들이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빈틈없이 강구하면서 포존마다이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1: 전 세대 애국 여성들이 지녔던 순관 정신 세계를 본받아 황해북도의 수백 명 여성들이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참된 리정표를 세우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했습니다. 사리원시의 가두 여성들은 학생들에게 철 따라 새 교복과 학용품을 안겨주며 마음껏 배우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정을 다해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의 순관 후대관 미래관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 안고 학생 교복 공장, 학생 신발 공장 등에 자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고향 산촌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의지를 가다듬으며 연탄군, 곡산군, 평산군, 상원군 등의 여명원들은 지방 공업 공장과 원료기지 사업소, 건설 요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산림 경영부문, 잠옷부문을 비롯해서 당 정책 관철로 들끓는 일터들의 진출에 나선 성림시, 서흥군, 린산군 여성들의 마음속에도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행복의 내일을 갖고 가려는 지향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26일 황해북도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부문,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사회와 가정 앞에 떳떳한 사회주의 근로자의 용애를 빛내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결의를 피력해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3: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안의 보통 교육 단위들에서 새학기 교수 준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세교육 강령이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교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고 있습니다. 평촌구역 봉지고급중학교, 봉학소학교의 교육자들이 교수 준비로부터 자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들에서는 교원들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달라진 교재에 종통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바로 세우고 주 월별로 오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화, 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교수, 교수 합평회를 종상화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교수 경험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성고급중학교, 보통강구역 봉화고급중학교 등에서 료리기술실습실, 건설기술실습실들을 잘 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 나감으로써 선택과목제 실시가 현실에서 실지 운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란봉구역 민흥고급중학교의 교원들은 교재 내용을 환있게 들고 교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인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 수법 탐구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안소학교, 령성구역 령문소학교에서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들을 도입하고 교정별, 학년별, 과목별 특성에 맞게 교수안 작성 및 각종 겹현물 제작 사업을 질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소성구역 김제고급중학교, 동대연구역 문신고급중학교 등에서도 이론교육과 실천실기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새학기 교수준비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조국해방 81돌세의 점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사할린주지부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전로 로병사회단체 전축우위 연해변강 지부에서 경축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셨기에 조선인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될 수 있었다. 오늘날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준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총서동제의 용도 따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자기 조국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꾸르스크주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서 귀중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조선 군인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자주와 정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전적 우위와 친선은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에서 진행된 경축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총서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 및 원동지역을 방문하신 15돌 조국해방 81돌세의 점에서 하바롭스크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정계의 사회계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 업적을 격찬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시비리 및 원동지역 방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해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주권과 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언제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고 저로 친선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성경, 그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련 계획 수행의 첫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송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 건설 대상들의 추진 종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책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요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두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영리 주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치되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예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리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 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대한 당 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두세 개 불려나갈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 포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 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조탈을 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의 일도선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루동.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원신의 세기가 뜨겁게 오려있는 인민의 보금자리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보이 사랑을 전하는 행복의 구슬다락.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1년 3월 25일 보통문 주변 강한 지구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성스러운 토정에게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권을 건설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실 구상을 펼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랫동안 이용하신 그 주택은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신 오보이 수령님의 한없이 검소하신 인민적 풍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귀중한 흉룡사적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 인민적 수령의 송스러운 역사가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세세년년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루듯 숭고한 용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실장 현명성 동지는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구 건설을 위하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는 거듭 지도해 주신 설계 도면들에도 오려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돌이켜보면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에는 새라 새로운 문명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자애로운 오버이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오려있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240여 명의 설계도면들을 보아주시면서 호화주택으로서의 면모가 살아나게 하나하나 품들여 완성시켜 주시고 세계를 압도할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착상하도록 설계가들의 안목을 키워주시며 우리나라에서

0: 처음으로 되는 다락식 주택구 설계를 선색없이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1: 이뿐이 아닙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인민사랑의 세계는 경루동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울림 경관에도 어려 있습니다.
2: 평양건설위원회 부원기경입니다. 경루동의 희한한 살림집들의 럭지에는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피어나 주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행복의 보금자리에 그 싱싱한 꽃들이 뿌리를 내리게 된 데도 위대한 오보의 다시한 웅정이 휘들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2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일도선 버텀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를 돌아보시면서 6호동 이용관 앞에 서성한 럭지를 유심히 살펴보시었습니다. 그때 건설자들에게 진달래와 개나리와 같은 나무들을 럭지에 심도록 하고 해마다 봄철이면 그 나무들에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주택구의 경관을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일꾼들은 마음이 긴장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러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6호동 이용관 앞에 저성한 럭지에는 부식토와 자갈을 깔고 장미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다고, 진달래나 개나리 같은 것은 꽃이 4월에 한 번 피고 지기 때문에 크게 발못이 없지만 장미는 꽃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랫동안 피어있기 때문에 관상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일깨워주시었습니다. 일꾼들은 눈시울이 후드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문명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는 위대한 오보이의 그 은정이 그대로 뿌리가 되었기에 경루동만이 아닌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도선 행복의 보금자리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주는 것입니다.
1: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택구의 행정구역 명칭도 평양에서 제일 멋있는 곳이라는 것이 반영되면서도 아름다운 구슬 다락이라는 뜻이 상징적으로 의미있게 안겨오는 경루동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희한한 경루동에서 살게 될 이민들에게 더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가파로운 비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짚으시며 위민 온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비 내리는 고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험한 건설장을 거듭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온신의 자욱을 떠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만복의 보금자리와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 쑤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용성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자신의 고생을 고스란히 묻어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무한대한 사랑과 정의 세계를 온 몫으로 절감했습니다. 지금 여기 경루동에서는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인민의 새 보금자리가 눈부시게 일도선 현지에 나오신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지구에서 살다가 철거된 세대는 하나도 없다고, 철거되었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뿐이라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 호화 주택을 지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신 것이나 같다고.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뜨거운 진정이 그대로 오려있는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보통강 기술계 송스런 도전 후에 일도선 사회주의 보나가 경루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신성히 떠받드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전하며 길이길이 빛을 뿌릴 것입니다. 오보이 사랑을 전하는 행복의 구슬 다락.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해상예보, 13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에 위대한 오모니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5시 보도, 16시와 19시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5분 마음속 첫자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는 보도가 있고, 18시 위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의 방송. 20시에는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세계적인 관광 용승지로 꾸려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 종합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와 중기해상 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기둥.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초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조선 청년들의 혁명적 명절인 청년절을 앞둔 지금 온 나라에는 주체적 청년운동의 만년 초석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강화 발전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구를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정이 뜨겁게 차넘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수경 동무는 조선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옵적과만 결부시킬 수 있는 수령의 혁명 위업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청년 조직의 영원한 생명선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일찍이 청년 사업으로부터 혁명 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곤군 곤국의 육소족 대업에 앞서 각계각층 청민들을 망라는 청년 조직부터 결성하셨습니다. 그후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청년 조직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들에게 노동당의 후비대, 사회 발전의 선진투사라는 감 높은 칭호도 안겨주시며 주체적 청년운동이 언제나 승리의 한길만을 곧바로 걸어나아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 동맹을 수령의 청년 조직, 당의 청년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데 온갖 심혈과 로구를 바치셨습니다. 조선 청년운동의 시윤이 열린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제정해 주시고 청년들에게 혁명력 계승의 햇불봉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애 같은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청년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이 땅에는 청년 충씨의 경륜이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혁명경대의 전기간 청년 충씨를 국사 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믿었고 꿀꿀한 청년 대군을 키우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문제를 완전부결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루어가신 특출한 공적입니다.
0: 오늘 조선 청년운동은 청년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청년 중시 정치의 새 경지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종화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청년사업 발전의 강령적 대강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청년운동의 새로운 조난적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하시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진군길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 때 대한 뜻깊은 소환도 보내주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창립 요든돌을 맞는 올해 정초에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국가 최고 훈장인 김정일 훈장을 수여해주시는 최상 최대의 용강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청년들의 지위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손길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용이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청년들은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과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 존의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3: 위대한 당중앙이 안겨준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며 각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의 9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

0: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청년들이 3년분, 2년분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으며, 150여 개의 농촌 청년작업반 청년분조가 올해 밀버리 농사에서 다수확을 이룩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상 사업을 공개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집단적 경쟁 운동을 실속 있게 조직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지 청년들이 증산의 도움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기 바라는 당 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적극적인 청년 돌격대 활동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석탄공업 부문의 청년들이 혁신의 선봉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동탄광 김광철 청년 돌격대원들은 동시 천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면서 굴진 속도를 높여 매일 2배, 3배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전세대 청년 요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보원받아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 천성 청년 탄광 김혁 청년 돌격대, 리수복 청년 돌격대, 기룡조 청년 돌격대, 강호영 청년 돌격대, 28 직동 청년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김혁 청년 돌격대, 리수복 청년 돌격대, 김유봉 청년 돌격대,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 인포 청년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풍곡 청년 탄광 오중업 청년 돌격대원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비롯한 집단적 경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조양탄광 김광철 청년 돌격대,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득장 청년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신리 탄광 오중업 청년 돌격대 등 10여 개 청년 돌격대가 년간 굴진 계획을 앞당겨 결속했습니다. 새해 전망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금덕광업연합기업소 김혁 청년 돌격대원들은 암질 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면서 진격 속도를 부단히 높여 나갔으며, 금꼴광산 4호갱 리송일 청년 굴진 소대원들도 교대 간 협동을 치밀하게 하면서 일 생산 실적을 끌어올려 년간 계획 완수자 대열에 떳떳이 들어섰습니다.
0: 경공업 부문의 청년들이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 중앙의 구상에 일치시키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증산 성과로 당의 용도 업적을 빛내어가려는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청년들의 애국열의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수백 명의 소녀 집포공들이 2년분 연간 계획 완수자의 용예를 지녔습니다. 신의주방직공장과 사리원방직공장 등의 수많은 청년들도 타기대 타치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합리적인 기대순회 방법과 실익기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피어올리며 121호 림업연합기업소 삼수림산사업소, 자강도 림업관리구구 화평림산사업소의 청년들은 체벌지들의 조건에 맞게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에 앞장섰습니다.
1: 농업부문을 지켜선 청년전위들의 힘찬 노력투쟁에 의해서 전국의 수많은 농촌 청년작업반 청년부원조들이 올해 밀버리 농사에서 다수확을 안아왔습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 남새농장, 강계시 은정남새농장, 염주군 내중농장 등의 청년부원조들에서는 필지별, 포전별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담당 포전들의 많은 유기질 비료를 내고 농사일을 알심있게 해서 정보당 수확구를 높였습니다. 온천군 운하농장 청년작업반, 평성시 삼하남새농장 청년분조의 청년들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밀농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해서 생산량을 늘렸으며, 뒷구르 농사에서도 풍요한 작황을 안아오기 위해 혼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조원인민족 대진군의 전의에서 부강조국 건설의 미더운 척호병 개척자라는 영예를 안고 청춘의 자서전을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각지 청년들의 과감한 진군 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당제 9차 대비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선택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단천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천발전소 2단계 공사를 최상위 수준에서 완공할 이유만 있고 새로운 혁신 창조

0: 물결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금강무역 지도국 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완강한 공격정신에 의해 현재까지 맡은 기본 물결골 도경굴진이 90%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물길굴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화선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어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길굴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중심을 두고 과학기술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한편, 앞선 기술들을 받아들이며 자재 소비를 극력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맡은 구간의 지질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기초하여 여러 가지 발파 방법 등을 차안 도입함으로써 공사 실적을 부쩍 끌어올렸습니다. 함경남도 금강관리국 대회에서 자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현존 설비와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연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교대 도하기, 다음교대 도와주기 등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황해북도 금강관리국 대회 건설자들이 각양 암석이 따르는 효율적인 차감 방법과 발파 방법으로 날마다 높은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금강관리국 대회에서도 노력조직과 공정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고 설비들의 만가동만발을 보장하면서 매일 많은 구간의 공사 과제를 해제키고 있습니다.
1: 당수항 의원이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물동수송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도성에서는 기관차, 화차들의 실동률을 제고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으면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철도국에서는 현존 수송 능력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리얼차 편성과 배차 조직을 기동적으로 하면서 수송 공정 전반의 원활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천철도국에서는 자검자수 체계를 정교하게 확립하고 차량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화차 몸오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 짐 실은 요일차들을 제때에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함흥철도국에서는 상하차역들에서의 열차 몸오름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운행 구간에 알맞는 운전 조작법을 적극 활용해서 매일 맡겨진 수송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9월에 국가회의 선거를 파탄시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0이나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젤렌스키와 그 패당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에서의 국가회의 선거를 앞두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여 평화롭고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망상 밑에 혐오스러운 방법들에 매달리고 있다고 폭로탄주했습니다. 국가회의 선거를 파탄시키려는 서방의 책동은 더욱 의심해질 것이지만 정당에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는 러시아의 법 보호기관들과 안전기관들은 그러한 시도를 맹아단계에서 파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군사적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24일 레바논 통신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나바티에에서 두 명의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날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여러 채의 살림집을 파괴하고 농경지에 불을 지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종화합의를 짓밟고 거리낌 없이 감행되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살육 만행과 파괴 책동은 국제사회의 분노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최성원,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증산, 장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천마를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기압 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5 내지 10mm입니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 지역과 영변, 경성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1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31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31도씨, 사리원 31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8도씨, 함흥 30도씨, 청진 28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31도씨, 라선 28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강계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는 새벽에 주로 개이고 오전에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28도씨, 신의주 20도씨, 27도씨, 해주 23도씨, 30도씨, 사리원 21도씨, 28도씨, 강계 15도씨, 27도씨, 원산 21도씨, 25도씨, 함흥 20도씨, 26도씨, 청진 17도씨, 25도씨, 해산 12도씨, 25도씨, 남포 21도씨, 29도씨, 라선 17도씨, 25도씨, 개성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0: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수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과 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69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리만 내조국이랍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앞날을 떠밀고 나아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은혜로운 당의 사랑 속에서 영웅으로 애국자로 혁명가로 아름다운 생애 좌우를 순화하고 있으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아가는 힘 있는 역량으로 긍지 높은 삶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애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머니들. 나라 앞에, 사회와 집단 앞에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운 사랑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다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누리는 그 감높은 삶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위대한 어머니의 품. 오늘도 순금이 어려웁니다.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장에서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던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모진 고난 속에서 승리를 찬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이 이 땅에 무수히 새겨가는 영광의 역사 속에는 총을 쥔 군인도 있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과학자도 있으며 근로의 땀을 성실히 바쳐가는 노동자도 있고 근면한 농사꾼도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영예의 가장 높은 단상에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조선 여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해산백화점 부원 자금복 동지는 말합니다.
1: 정말이지 눈물부터 앞섭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응당한 부모를 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묻어둔 오만 가지 걱정으로 남몰래 애를 태우면서도 언제나 소박한 웃음으로 난관을 이겨낸 강의한 분들, 얼굴이 아름다움은 코생과 더불어 쓰러져 가도 고결한 정신 세계를 지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만 뵙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어머니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0: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던 고심도, 만단 사연도 모두 헤아려 주시는 위대한 오보의 친근하고 뜨거운 정이 넘치는 연설을 들으며 대회에 참가한 어머니들뿐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평촌구역 미래동에서 살고 있는 김용애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모두 공화국 용들로 훌륭히 키워 조국 앞에 내세운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 수상자였습니다.
2: 원수님이 별이로 두 아들을 다 한날 한씩, 하나는 저쪽 현관 20층 사업, 우리는 여기 일현관 20층 사업. 집 밖으로 와서 첫날 밤엔 잠이 오지 않더만요. 무슨 꿈꾸는 것 같고.
3: 그두 아들이 받은 집이 현관도 나란히 있고 또 층어도 같다고 하는데 뭐 삭갈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2: 전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글쎄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나니까 문 걸리셨단 말입니다.
3: 네.
2: 그래서 두드리니까 막내 며느리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집 헷갈렸구나 하고.
3: 네.
2: 훌륭히 키웠다는 게 당에서 다 키웠습니다. 공부도 다 수제 교육하는 것도 다 정말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정말 좋다. 정말 난 낫다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영광과 행복을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받아오는 사랑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저를 제5차 어머니 대회에 불러주시고 공산주의 어머니의 감사의 참 높은 용의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대 대표로 불러주시고 용광의 기름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공산주의 어머니답게 자식들을 더 훌륭히 내세우겠습니다.
0: 이것이 어찌 김용의 여성의 심정뿐이겠습니까?

0: 다섯 자식을 낳아 세 자식을 조국보의 초소에 세워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을 수여받은 능나이민 유원지 관리소 관리원 김은희 여성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1: 나라가 권한을 겪던 시기 자식들 하나 둘 낳아 키우면서 정말이지 마음속 고충이 많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찾을 날 없다고 그러나 당에서 다자는 세대라고 음정을 고도 비풀어 줄 때마다 저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당의 구사랑에 꼭 받아대야겠다는 결심을 다지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울이 되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별로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우리에게 하성구리 동실한 살림집도 안겨주고 저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까지 불러줘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또다시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 수상자로 내세워주었으니 그저 날로 더위만 가는 그 사랑에 충성으로 받아배갈 마음뿐입니다.
0: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비록 지나온 경력과 하늘이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두 위대한 어머니 당에서 키워주고 내세워주었습니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한 길만을 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못 잊을 추억 속에 되새겨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38국제 부녀절에 우리 여성들에게 새 힘과 용기, 새 희망을 안겨주시려 마련해주신 성대한 기념음악회를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진행되었던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 주시고 첫 어머니 날을 맞으며 소집하도록 해주신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그 나날과 더불어 인민은 보았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수고를 제일 먼저 헤아려 주시고 어머니들이 이룩한 성과라면 진주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더욱 감높이 내세워 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정 깊은 그 영상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해 드릴 폐곡 같은 마음을 안고 어려운 탐구의 초행길을 꿋꿋이 걸어온 여성 과학자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애국 과학자의 고귀한 영예도 안겨주신 분 인적 드문 산골에 자리 잡은 혁명사적지에서 묵묵히 한 생을 바쳐가는 한 요강사의 해설을 들으시고서는 중앙의 간사보다 더 잘한다고 지하해 주시며 언제부터 혁명사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미 물어도 보시고 훌륭한 가정, 애국자 가정이라고 감높이 내세워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2: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7월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를 서집해 주시고 우리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대회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에 대해를 끝끝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여명일꾼들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도지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이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하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저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0: 경천구역 여명위원회 부원 고은주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성령 우리 여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종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줄기찬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하기에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미래한 김정은 시대의 여성 혁명가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생기와 활력 넘치는 사회,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는 데서 자기의 신성한 본분과 책임을 다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수천만 아들, 딸들을 보살피고 온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 생각과 고생을 헤아려 주며 그들을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영광의 단상에 감높이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 그 품은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신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임으시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존엄은 더욱 빛날 것이며 그 행복도 영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이론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년중시 사상과 노선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의하여 우리 조국 당후에는 청년 강국의 위대한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람 선생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발표하신 청년 문제에 관한 수많은 부류의 고전적 노작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분출인 동시에 수백만 청년들을 참된 전위투사들로 키워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시려는 절세위원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정도의 초식에 발표하신 부류의 고전적 노작,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에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청년들을

0: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가혹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27일 모나먼 전성길에서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에서 우리 당은 김정을 애국주의로 숨쉬고 고름고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의 비상한 애국적 열의와 무한대한 정신력, 담대한 배짱을 믿고 강성번영이 설계돼 새 화살표를 구워 나간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안겨주시고도 청년들이 발휘한 소행이라면 도없이 대견해하시는 절세 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불후의 거전적 노작들인 백두전구에서 용웅 청년 신화를 창조한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와 백두산 용웅 청년 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를 비롯한 기념비적 문헌들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올해 1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82돌 기념대회에서 하신 강력적인 연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인 동시에 저국의 수백만 아들딸들을 부강조 건설의 장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위대한 애국의 경문이었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노작들은 우리 청년들을 창조의 거인, 시대의 용웅으로 키워주는 성장의 자양분이며 자랑스러운 청년 강국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문헌들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절세 위인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있고 수백만 청년들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기에 이 땅의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실현된 천하제일학원이 일도설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혁명 발전의 내시기마다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들을 기적과 위엄의 창조자들로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들로 키워주시는 절세 비윤의 손길 아래 우리 혁명의 대는 꿋꿋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위대한 사랑의 품 속에서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진종 경의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의 청년 강국으로 전엄 떨치는 우리 조국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며 조선 청년이라는 그 이름은 기적과 위엄의 상징으로 시대와 인민의 자랑으로 길이 빛을 뿌릴 것입니다.
3: 다음,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일념 안고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변화되는 기상 조건에 대처해서 농작물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군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이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 있게 실리 있게 진행하며 농사지도 방법과 방식을 혁신하도록 사상동원 사업에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농장들에서 장마철 수패와 무더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품종별 특성과 포존별, 필지별 생육 상태에 따르는 과학적인 육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안의 농업과학자 기술자들도 농장들이 내려가 폭우와 많은 비, 고온, 센 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와 병해충 구제 방법을 농장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고산군의 농장들에서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물대기를 비롯한 논물 관리 방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병해충 구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가을거지 전까지 정보당 수확고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우고 있는 안변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식물 성장 촉진제 등을 안맞게 뿌려주고 인수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논두엽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강군에서 배수로 승수로 치기를 질적으로 하고 논뼈와 강냉이의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천알 질량 요문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산시, 문천시의 농업 근로자들도 앞선 비배 관리 경험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빈틈없이 강구하면서 포존마다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1: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안의 보통교육 단위들에서 새 학기 교수 준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새 교육 강령에 철저한 집행

0: 행위 가지는 중요성과 우위를 교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고 있습니다. 평촌구역 봉지고급중학교, 봉학소학교의 교육자들이 교수 준비로부터 자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들에서는 교원들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달라진 교재에 정통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바로 세우고 주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화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교수, 교수 합평률을 정상화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교수 경험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성고급중학교, 보통강구역 봉화고급중학교 등에서 요리기술실습실, 건설기술실습실들을 잘 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 나감으로써 선택 과목제 실시가 현실에서 실지운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란봉구역 민흥고급중학교의 교원들은 교재 내용을 환입기에 들고 교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인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 수법 탐구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안소학교, 령성구역 용문소학교에서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들을 도입하고 교정별, 학년별, 과목별 특성에 맞게 교수안 작성 및 각종 교편물 제작 사업을 질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서성구역 진제고급중학교, 동대원구역 문신고급중학교 등에서도 리런교육과 실천실기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새학기 교수준비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그다음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24일 블리시츠크 우주발사장에서 소유즈 2.1배 운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운반 로켓에는 국방성을 위한 우주기구들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0: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태양빛을 이용해서 바닷물로부터 수소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성과는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지 않으면서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로 바닷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서 난문제로 되어온 부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의 물 분해 방법들에서는 깨끗한 물이 이용됩니다. 원인은 바닷물에 음준화를 띤 요마물이 양극을 부식시켜 체계의 수명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공정에서 수소는 음극에서, 산소는 양극에서 생겨납니다.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양극을 음준화가 풍부히 들어있는 피복층으로 씌우면 피복층이 요마물을 배척해서 양극 재료의 부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류화 니켈 위에 철 니켈 수화물이 놓인 층으로 전도성 니켈 고품층을 감쌌습니다. 철 니켈 수화물은 전기 분해를 일으키고 류화 니켈은 음준화를 띠게 되며 결과 요마물을 배척함으로써 양극을 보호합니다. 음준화를 띤 피복층이 없으면 양극은 바닷물 속에서 불과 12시간 정도밖에 동작하지 못하지만 2층이 있으면 1000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집단은 새로운 다층 장치에 10배나 많은 전기를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보다 빠른 속도로 바닷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닷물을 분해하는 이전의 방법에서는 전류량이 많으면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전류를 투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바다에서 호흡용 산소를 생산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고광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나날이 꽃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라곤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조항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성 지휘관들, 당조항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조항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 건설 대상들의 추진 정령과 주요 경제 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기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시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우위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 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토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저팀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용이추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의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주왕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풀려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는 단결정 관철의 조타를 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우리 당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비약적 발전상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화성지구. 오늘 우리는 수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특색 있는 봉사망들이 대건축군을 이룬 이곳에 깃든 하마른 일화들 가운데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을 전하자고 합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건축 조형 예술성과 선진 문명이 훌륭하게 융합되어 리상적인 조화를 이룬 화성지구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공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먹어온 갖가지 김치들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0: 화성 김치 공장입니다. 인류를 젤로 위하시는 경리하는 좀비소 동지의 다시만종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이 공장이 쇠고리의 형성과 함께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1: 화성 김치 공장 실장 김진아입니다. 2011년 11월 오늘 날이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화성지구살림집 건설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공장을 옮기는 문제가 되겠다는 사실을 여야하신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는 지금 위치에 공장을 그대로 두고 살림집 구역을 형성하는 곳으로 설계안을 작성할 때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는 화성지구에 새로운 살림집 구역이 형성되면 그곳 주민들에게도 김치를 공급해야 하므로 공장을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쇠고리가 있어서면 공장 옆에 있던 남새 농장이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양시안의 여러 농장들이 남새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할 때에 대한 운전 깊은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에서 화성김치공장의 남새 저장고를 시급히 건설하여 김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고창한 대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왕강의 시를 나가시는 그 속에서도 쇠고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까지 깊이 헤아리시는 우리의 청주성처럼 다시마신 인민의 어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0: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건설 구상 실현이라는 거창한 투쟁과 자그마한 김치공장. 숫자적으로 놓고 보아도 수만과 하나로 비교되는 큰 산속의 모래알 같은 대상이었지만 방대한 건설 사업에 앞서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신 우리 어버이시기에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의 그날에도 공장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둘 때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었던 것입니다. 진정 수도의 쇠고리들마다의 속속들이 깃들어 있는 경리하는 총비소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 온 나라 인민을 한 품에 안아 정과 열을 기울여 보살펴 주시는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는 언제나 인민의 이익과 편의가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그 품에 안겨 사는 이 나라 인민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족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를 주제로 한 서해금 협주곡 피바다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뜻깊은 청년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은 혁명위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값높은 애국투쟁으로 수놓아가는 수백만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시고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어 같은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청년들은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교대자 후비대를 믿음직하게 키우고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제일 가는 미천이며 가장 큰 자랑으로 됩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첫 기슭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랑과 믿음 어린 친필 소환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 청년 운동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를 정해주시고 청춘들의 삶과 투쟁의 행로 위에 진군의 나팔 소리를 높이 울려주셨습니다. 2012년 8월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을 축하하여 멀리 전선길에서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경축행사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리정표로 되는 청년들의 대회 앞들도 마련해 주시고 청년동맹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1: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들 모두를 들끓는 현실 속에서 격동적인 투쟁 속에서 숭고한 혁명 정신과 투철한 신념을 지닌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들로 억세게 키워주시었습니다. 백두대지의 사연 깊은 대건설 전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백두산 종신으로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은 주체적 청년운동 사의 갈피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졌습니다. 멀고 험한 건설장을 거듭 찾으시어 백두 청춘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었으며, 발전소 이름을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로 명명해주시고,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주시었습니다. 우리 당 청년 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청춘 기념비로 소산한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우리 청년들이 창조한 백두산 영웅 청년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유라 같은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결정체로 높이 솟아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강령적 소환,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어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청년들을 용감무쌍한 전위대로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하늘 같은 믿음은 열혈 청춘들의 혁명적 열정과 애국의지를 비상히 승화시켰습니다. 청년들이 당을 따라 곧바로 내달리는 전위대로서 언제나 용맹을 떨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영웅 청년 정신이 시대를 줄기차게 또미는 거대한 동력으로 되게 하시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비지 건설의 중요 전구마다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 열의를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무대를 연이어 펼쳐주시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별도로 서포지구에 옹군 하나의 새고리를 일도 세울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방대한 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수도 건설 과정을 통해서 새 세대 청년들을 사상 정신적으로 성장시키고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젊은 주력 부대, 미더운 열혈 청춘들의 투쟁 기세로 오늘의 혁명적 대진군을 가속화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5일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 전위들을 고무해 주시고 백두산 영웅 청년돌격대 깃발을 몸소 수여해 주시며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도서게 될 거리의 이름도 전위거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새시대 평양 번영기의 당당한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며 수도의 북쪽 관문의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로 특색있게 일도선 전위거리는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 전투장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용감히 전진하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이끌어주신 위대하신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 일도세운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대기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연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평안북도의 큰물피해 지역에 불과 넉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현대 문명이 응축된 리상적인 농촌문화 도시를 떠올리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 영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6일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 청년돌격대 진출식은 위대한 투쟁과 성장, 영적 위운의 새로운 페이지를 당당히 아로새기게 될 격동적인 진군의 서막으로 이 나라 우수한 아들, 딸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정의 일대 과시로 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됐습니다. 영광의 진출식장에서 피해 지역 살림집 건설에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 한 주일도 못 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 중앙의 연이은 호소문을 받아 안고 피해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이런 폭발적인 탄원 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에는 천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법애들, 열혈의 애국 청년들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이 어려 있습니다. 뜻깊은 새해 첫 영도 자욱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에 아로새기시고 조국의 제일 서북변 한끝에서 새해를 맞는 청년전위 군인건설자들과 2026년의 시작을 함께하고 싶어서 중앙의 행사가 끝나는 길로 달려왔다고 하시며 친오버이의 따뜻한 축복과 믿음이 어린 축하연설을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거창한 변천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청년 건설자들의 애국열의와 노력적 헌신을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의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거듭 새기시며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자력의 기치 높이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압록강 기슭에 소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 도시를 훌륭히 일도세울 수 있었습니다.
1: 청년들에게 덩이 큰 일감을 맡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자식을 세운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토록 마음 쓰시며 걸음걸음 살펴주신 자의 깊은 정은 그대로 기적 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비약의 불씨가 되었으며 청춘의 발자취가 숭배인 지명들은 그대로 절세비인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아나올린 주체 혁명의 새 시대 조선 청년들의 미훈의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국가적인 첫 행사로 청년동맹 창립 여든돌 기념행사를 진행하도록 대같은 훈정을 베풀어 주시고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공화국의 최고 훈장인 김정일 훈장을 수여하시는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시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서 당과 저국은 동무들을 크게 믿고 이번 건설의 중요한 부분을 맡겨주었다고 하시며 화성지구에서도 조선 청년의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삶과 도쟁의 자양으로 간직한 청년들의 청천한 열기 속에 대건설 전역은 거창한 청년판으로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정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청년들도 많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위대하신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과 다시만 보살피심 속에서 시대의 창조자로 미래를 떠밀고 나갈 용감한 도사로 조국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조체적 청년운동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 강국으로 위영떨칠 것이며, 우리의 청년 전위들은 국가부흥의 전면적 용성기를 더욱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용암을 더 높이 빛내갈 것입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최우나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86년에 창작된 가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천만 산악 뒤흔들며 깃발처럼 휘날리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붕포용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위민 헌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우리 민족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위화도의 어제와 천지개벽된 오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상류로부터 씻겨내려온 흙모래가 쌓여 형성된 모래섬으로서 모래 자갈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지구를 자갈동네로 불러왔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큰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곤 했는데 이고장 사람들은 그것을 미사로운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한 고장이 행복의 땅, 낙원의 땅으로 전면되었습니다. 천수백동의 각이한 유형의 현대적인 온실호동들과 남세 과학연구 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생활기지들과 특색있는 원림경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대온실도시 신주온실종합농장. 온실 남세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안아볼수록 뜨겁게 오려옵니다. 큰 물이 밀려오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신이 지휘하신 구조전투, 사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물바다를 헤쳐나가는 고무단종에서 내리신 결심, 침수논후의 열차에서 채택된 당결정서, 큰물 피해를 입은 위화도 지구의 거창한 변혁을 위해 몸소 지도해주신 설계 형성안과 도면은 무려 수천 건. 그 중에서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도해주신 설계안은 170여 건. 위화도 지구에 자연의 재앙이 닥쳐왔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에 10여 차례, 지난해부터 불과 1년 오간이라는 이 나날들에만도 무려 8차례나 찾아주시며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야는 종비소동지의 거로고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욱 동지는 말합니다.
1: 경야는 청소동지께서는 희한하게 변모된 섬지구를 돌아보시면서 깊은 감에 잠기시어 온실 남세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이 지구의 변천과정이 생생히 떠오른다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황폐화되었던 섬지구가 1년 남짓한 기간에 농촌 문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 기준으로 변모되었다고 잊지 못할 나날을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0: 그러시면서 이 존변상이야말로 새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 조선의 궁지 높은 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이곳 섬지구를 자체의 튼튼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 우리 시대 번영의 눈부신 상징으로 전면시키시려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개척과 창조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그의 용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찌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농장 도시의 오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새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의 눈부신 현실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성관 인민관의 결정체, 인민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이며 마주오는 우리의 리상이고 우리 농촌의 극적 변화를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0: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 속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는 계획 수행의 첫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송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 건설 대상들의 추진 종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한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요의 장저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두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영리 주도하게 전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치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예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제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 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두세 개 불려나갈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 포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 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조탈을 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1: 항일혁명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승칠섬 기쁨의 담시. 이 시는 196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휴일에 만경대 산발들은 너울에 물들고 먼 길엔 잠을 깬 열분 안개 흘러라. 너희는 고요한 눕에 낚싯대들이 우고 푸르른 바람 속에 취한 듯 앉았는데 개나리꽃 흐느러진 언덕길로 조용히 천천히 걸어오시는 분 누구실까? 문득 걸음을 멈추셨다가도 아침처럼 밤처럼 환하게 미소하시며 생각에 잠겨 걸어오시는 분. 너희는 무릎을 철썩 쳤네. 내 눈도 어둡지. 수령님이 아니신가? 기쁨에 머리가 핑그르던 너인 대통을 끄느라 언맵 씹어느라 앉았다 섰다 꽤나 덤빈다. 너인이 드리는 인사를 받으시며 그이께선 물으신다. 거기가 많습니까? 억울합니다.

0: 너희네 승참되었다. 무슨 일 하십니까? 너희님은 세금 드는 오린 가래나무 만지시며 그이께선 서팔이 물으시는데 너희는 문득 목덜미까지 붉어졌다. 난처한 듯 두 손을 마주 비비며 안타까이 바자니며 눈길 떨군다. 저는 그저 학교 리발사입니다. 리발사, 학교의 리발사라. 그이께서는 허스가를 거니르신다. 전일이여, 얼마나 기쁘겠소. 매일같이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며 벌을 쓸어주며 단장을 시켜주니 나는 일이 바빠서 그러질 못하는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 보화로 찬 세상을 물려받을 아이들, 것보다 곱고 귀하오. 그렇소서 너희님은 장한 일 맡았소. 너희네 가슴 울렁인다. 숨가쁘다. 황홀한 눈을 들고 그 일을 바라본다. 그때라 너울 속에 해는 솟아오르고 하늘과 땅은 꿈속처럼 고없네. 바람은 노래하고 수림은 춤추고 호수는 찬란히 빛을 뿜어라. 온 세상 그의 기쁨이 되라고 축복받은 행복 속에 쌓인 너인 이 아침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작별 인사를 나누신 그이 동산을 넘으시어 보이지 않건만 너희는 오를 이룬 듯 오래오래 서 있어라. 세상에 너만 가지 직업이 있어 사람마다 제의를 자랑하지만 어림없어 리발사가 상우뚱이지.
1: 지금까지 1961년에 창작된 시 기쁨의 담시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인민방송은 최성원이었습니다.
2: 이 시간에는 2010년에 창작된 가요 잊지 못할 우리 수룡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조선 청년들의 혁명적 명절인 청년절을 앞둔 지금 온 나라에는 주체적 청년운동의 만년초석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강화 발전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차림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수경 동문은 조선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업적과만 결부시킬 수 있는 수령의 혁명이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청년 조직의 영원한 생명선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일찍이 청년 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곤군 곤국의 육수족 대업에 앞서 각계각층 청년들을 망라는 청년 조직부터 결성하셨습니다. 그후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청년 조직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들에게 노동당의 후비들, 사회 발전의 선진투사라는 감 높은 칭호도 안겨주시며 주체적 청년운동이 언제나 승리의 한 길만을 곧바로 걸어나아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 동맹을 수령의 청년 조직, 당의 청년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데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조선 청년운동의 시윤이 열린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제정해 주시고 청년들에게 혁명력 계승의 햇불봉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애 같은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청년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이 땅에는 청년 충씨의 경륜이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혁명 경도의 전기간 청년 충씨를 국사 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믿었고 꿀꿀한 청년 대군을 키우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문제를 완전부결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루어가신 특출한 공적입니다.
0: 오늘 조선 청년운동은 청년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청년 중시 정치의 사회 경제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 성기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종하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치혁명의 새 시대에 청년 사업 발전의 강령적 대강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청년운동의 새로운 조난적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하시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진군길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 때 대한 뜻깊은 소환도 보내주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창립 요돈돌쇠를 맞는 올해 정초에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국가 최고 훈장인 김종일 훈장을 수여해주시는 최상 최대의 용강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청년들의 지위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손길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용이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청년들은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과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 존의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혁명적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3: 반중앙연 회치의 구호기 제2차 전원의 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 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물동수송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도송에서는 기관차와 화차들의 실동률을 제거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으면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철도국에서는 현존 수송 능력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열차 편성과 배차 조직을 기동적으로 하면서 수송 공정 전반의 원활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천철도국에서는 자금자수 체계를 정밀하게 확립하고 차량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화차 몸으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 짐 실은 열차들을 제때에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함흥철도국에서는 상하차 역들에서의 열차 몸으름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운행 구간에 알맞는 운전 조작법을 적극 활용해서 매일 맡겨진 수송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일념안고 강원도안의 일꾼들과 노골여자들이 변화되는 기상 조건에 대처하여 농작물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군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이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 있게 실리 있게 진행하며 농사지도 방법과 방식을 혁신하도록 사상동원 사업에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농장들에서 장마철 습해와 무더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품종별 특성과 포전별, 필지별 생육 상태에 따르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안의 농업과학자 기술자들도 농장들에 내려가 폭우와 많은 비, 고온, 세인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와 병해충 구제 방법을 농장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고산군의 농장들에서 간단 물대기, 포화소식 물대기를 비롯한 논물 관리 방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병해충 구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가을거지 전까지 정부당 수확고를 끌어올리게 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우고 있는 안전군의 농권자들은 식물성장촉진제 등을 알맞게 뿌려주고 인수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논뼈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강군에서 배수로 승수로 치기를 질적으로 하고 논뼈와 강냉이의 비배 관리를 안심있게 하여 천알질량 여문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산시, 문천시의 농권자들도 앞선 비배관리 경험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빈틈없이 강구하면서 포전마다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3: 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의 보통교육단위들에서 새학기 교수 준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새 교육 강령의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교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평촌구역 봉지고급중학교와 봉학소학교의 교육자들이 교수 준비로부터 자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들에서는 교원들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달라진 교재에 종통하기 위한 학습계획을 바로 세우고 주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합평가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교수, 교수합평회를 정상화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교수 경험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성고급중학교와 보통강구역 봉학고급중학교 등에서 료리기술 실습실, 건설기술 실습실들을 잘 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 나감으로써 선택과목제 실시가 현실에서 실지 은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란동구역 민웅고급중학교의 교원들은 교재 내용을 환히 꿰들고 교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인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 수법 탐구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안소학교와 영성구역 영문소학교에서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들을 도입하고 교정별, 학년별, 과목별 특성에 맞게 교수안 작성 및 각종 교편물 제작 사업을 질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서성구역 김제고급중학교와 동대운구역 문신고급중학교 등에서도 리론 교육과 실천 실기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새 학기 교수 준비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0: 그다음 콜롬비아에서 최근 엘니뇨에 의한 고온으로 들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에 발생한 들불은 24일 현재 또리마와 깔다스를 비롯한 지역들의 12개 소에서 다 번지고 있으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84건의 들불이 진화됐다고 이 나라의 재해방지기관이 밝혔습니다. 꼬엘리오에서만도 2천 헥타르 이상이 황폐화되고 약 7천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들불이 일부 도시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세인바람이 불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다음해 3월까지 이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3: 인도네시아의 플로리스 섬에서 지난 1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사망자 수는 100명, 부상자 수는 1,6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18만여 명이 소개되었습니다. 6,409차의 요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리재민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일본의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23일 리히터 척도로 요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였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디가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대한 기쁨 넘친 목소리들이 우려나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갈마반도의 희한한 자태를 드러낼 때가 올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인민의 제부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우리의 행복입니까?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로 꾸려주시리요.
1: 오래전부터 경치 좋고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인민의 문화시설을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리켜신 경의하는 총수동님께서는 2018년 신년사에서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할 때 대한 갑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 편성과 설비, 자재, 자금 보장의 일까지 모든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무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 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거리 형성안을 연구하시고 해풍이 불어치는 건설 현장에서 설계를 손색 없이 완성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셨으며 방대한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형상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관광지구를 자기 황홀한 자태와 현대미를 한껏 자랑하는 웅장화려한 해안관광도시로 최상위 해양공원으로 꾸리기 위해 총비서동지께서 지도해 주신 형성안은 무려 수천 건에 달합니다.
0: 평양시 관광관리국 국장 김성철 동지의 얘기를 들으며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오려있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우리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우리나라의 제1가는 해안명소로서의 특유의 매력을 뽐내며 새 문명 새 복리의 장관을 펼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축물의 하나하나의 요소, 자그마한 세부에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뜨겁게 오려있다고 하면서 국가관광총국 처장 오현동지는 얘기했습니다.
2: 지금도 우리나라 관광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뚜렷이 명시하시고 우리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과 인민이 행복 넘친 웃음소리를 백배해 주게 될 이 고귀한 지침과 이 방도들을 밝혀주시며 심려를 기울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그 영상이 숭엄이 어려옵니다. 2019년 4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에서 인민들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마음먹고 건설하는 대상인 것만큼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게 매 건물들이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이 시공의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6일 인민이 문화관광지로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에는 이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기세를 늦추지 말고 건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이 운영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이 빈틈없이 갖출 때에 대해서 이 강조하셨고 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2024년 그 12월이 마지막 나날까지 또다시 동해의 명사 심리에 명도의 자욱을 새기시고 이 새 시대 관광산업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들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정녕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적인 용도와 그의 높으신 리상, 크나큰 웅지에 떠받들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마침내 해수욕 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 시설들, 또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이 동해 명승이 진미를 안겨줄 수 있는 이 문화생활 기지들이 갖춰진 명실공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이 해안관광 도시로 일떠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인민들이 바다를 통한 문화의 도구를 볼 수 있게, 이것은 인민에 대한 요라의 정이 뜨겁게 숨겨 있는 위대한 노보이의 마음속 진정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고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돌아보시던 그날 격려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우리 당이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온 수건 사업이 장쾌한 현실로 결속되었다고, 무궁무진한 우리의 개척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방대한 건설 사업을 통하여 보란듯이 과시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매기의 울음소리, 파도소리만 들리던 한적한 이것이 이처럼 훌륭하게 변모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해 보았습니까?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6월 또다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찾으셨습니다. 자신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오히려 건설자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감높은 평가를 주실 때 온 나라 인민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응급치료소의 구급소생실, 수술실, 경과관찰실, 검사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의 지위를 높이고 의료일꾼 대열도 잘 꾸릴 때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전에 들려옵니다. 명사십리 해안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며 앞으로 이것에 인민의 문화 휴식토가 일떠서면 명사십리가 인파십리로 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그이의 정겨운 음성이 명사십리가 인파십리로, 그이께서 그려보신 인민의 행복이 지금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증명 이것은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물결 기쁨의 바다입니다. 자유로운 노보이의 그 사랑을 전하며 행복의 물결은 끝없이 설레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로 꾸려주시리요.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부강조국권 소리의 전구들에서 선봉대 돌격대 영예를 돌출하는 수백만 우리 청년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주체적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이 넘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12년 1월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어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신념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시었습니다. 청년동맹 창립 70돌을 맞는 해에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주체적 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사상교양 고점으로 훌륭히 꾸려주시어 새 세대들의 마음속에 한평생 청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시었습니다. 2012년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청년절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온종일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머나먼 전선길에서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신 다심한 사랑. 청년사업은 당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한없는 믿음의 세계는 오늘도 천만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21년 4월에 성대히 진행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역사적인 소환,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오.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 청년으로 키우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청년들 모두를 열렬한 애국정신의 지원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천만품을 아낌없이 기울이신 아버지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전승 이른돌 경축행사 때에는 전쟁 노병들만이 아니라 원군 미풍 열성자들, 전시와 전우식이 공로자들과 함께 전의거리 건설자들을 비롯한 청년들도 대표로 참가하여 전승 세대의 애국정신이 새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세계 앞에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이 당을 따라 곧바로 내달리는 전위대로서 언제나 영맹을 떨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영웅 청년 정신이 시대를 줄기차게 떠오르는 거대한 동력으로 되게 하시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마다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 열의를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판을 연이어 펼쳐주시었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로부터 수도의 전의거리, 재난의 섬이 락원의 섬으로 전변된 위화도 지구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찬연히 솟아빛나는 창조물들이야말로 당의 부름이라면 지구도 통째로 들어올릴 조선 청년들의 영맹과 무진한 힘이 떠올린 자랑찬 실체들인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자리에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새롭고도 방대한 투쟁과비 나서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과 용기 충천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모든 청년들을 당의 리상 실현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그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열혈의 청년 애국자로 교양 육성하는 데 동맹 사업에 천사만사를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년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전인민적 대진군의 전의에서 힘차게 용진해갈 열혈 청춘들의 삶의 지향이 하나로 합쳐지는 속에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이로 탄원하는 청년들의 열기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정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더 억세게 성장할 것이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1: 위대한 당조항이 안겨준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각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새로운 어견행 기획 수행의 첫 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청년들이 3년분, 2년분,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으며 150여 개의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가 올해 밀보리 농사에서 다수확을 이룩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집단적 경쟁 운동을 실속 있게 조직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지 청년들이 증산의 덕음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기 바라는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적극적인 청년 돌격대 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석탄공업 부문의 청년들이 혁신의 선봉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구장지구 탄광연합협소 령등 탄광 김광철 청년 돌격대원들은 동시천공 연속88을 들이대면서 굴진 속도를 높여 매일 2배, 3배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3년분 있는 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전 세대 청년 영웅들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본받아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엽서 전성 청년 탄광, 김혁 청년 돌격대, 리수복 청년 돌격대, 기령조 청년 돌격대, 강호용 청년 돌격대, 이팔직동 청년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김혁 청년 돌격대, 리수복 청년 돌격대, 김유봉 청년 돌격대,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엽서 인포 청년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풍곡 청년 탄광, 오중읍 청년 돌격대원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비롯한 집단적 경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개천지구 탄광연합엽서 조양 탄광, 김광철 청년 돌격대, 득장지구 탄광연합엽서 득장 청년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안주지구 탄광연합엽서 신리 탄광, 오중읍 청년 돌격대 등 10여 개 청년 돌격대가 연간 굴진 계획을 앞당겨 결속했습니다. 새해 전망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검덕광업연합엽서 김혁 청년 돌격대원들은 암질 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면서 진격 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으며 금꼴광산 사오갱 리성일 청년 굴진 소대원들도 교대 간 협동을 치밀하게 하면서 일 생산 실적을 끌어올려 연간 계획 완수자 대열에 떳떳이 들어섰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청년들이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중앙의 구상에 일치시키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증산 성과로 당의 영도 업적을 빛내어 가려는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 청년들의 애국열의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수백 명의 처녀 집포공들이 2년분 연간 계획 완수자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신의주 방직공장, 사리원 방직공장 등의 수많은 청년들도 다기대, 다추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합리적인 기대 순회 방법과 실 잇기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집회올리며 122호 림업연합엽서 삼수림산사업소, 자강도 림업관리국 화평림산사업소의 청년들은 재벌지들의 조건에 맞게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에 앞장섰습니다. 농업 부문을 지켜선 청년전위들의 힘찬 노력 투쟁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이 올해 밀보리 농사에서 다수확을 안아왔습니다. 만경대 구역 만경대 남새농장, 강계시 은정 남새농장, 염주군 내중농장 등의 청년 분조들에서는 필지별, 포전별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담당 포전들의 많은 유기질 비료를 내고 농사일을 안심 있게 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였습니다. 온천군 운하농장 청년작업반, 평성시 삼하 남새농장 청년분조의 청년들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밀농사의 과학화 수준을 제거해서 생산량을 늘렸으며 뒷구루 농사에서도 풍요한 작황을 안아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전위민족 대진군의 전위에서 부강조국 건설의 미돈 척후병 개척자라는 영예를 안고 청춘의 자서전을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각지 청년들의 과감한 진군 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파견된 828 청년돌격대 관리국 제1요단의 돌격대원들이 자랑찬 광물 생산 성과로 당제 고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5기능 계획의 초태인 올해 상반년 굴진 계획과 운광 계획을 지난 4월 중순까지 각각 130%, 121%로 넘쳐 수행한 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뜻깊은 청년절을 보다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수천 척 지하막장에서 조선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4배나 높아진 굴진 및 운광 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하기 위해서 여단에서는 막장마다에서 화손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것과 함께 대대별, 중대별, 소대별 사회주의 경쟁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금골광산 은덕갱과 영광갱, 승리갱의 제일 어렵고 힘든 막장들을 타고 앉은 돌격대원들이 여러 가지 새 기술 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하면서 차감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채광 방법과 발파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새로운 천공 배치법, 광속 운반 계통의 합리적인 개조와 같은 새 기술 혁신, 창의 고안들로 이들은 상반년에 비해 굴진 속도와 발파 효율은 각각 1.5배, 운광 속도는 2배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용의를 빛내어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언제나 자랑찬 위훈으로 보답할 인력만고 떨쳐나선 청년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충성과 애국의 힘과 열정에 떠받들려 지금 골지의 유색금속 광물 생산기지에서는 생산 전망 개척과 광물 중산의 뚜렷한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습니다.
1: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해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단천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천 발전소 2단계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일념안고 새로운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는 금강무역 지도국 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완강한 공격 정신에 의해 현재까지 맡은 기본 물길굴 도갱 굴진이 90%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물길굴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화손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서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길굴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중심을 두고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한편 앞선 기술들을 받아들이며 자재 소비를 극력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맡은 구간이 지질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기초해서 여러 가지 발파 방법 등을 창안 도입함으로써 공사 실적을 부쩍 끌어올렸습니다. 함경남도 금강관리국 대대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현전 설비와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연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교대 도하기, 다음교대 도와주기 등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황해북도 금강관리국 대대의 건설자들이 각이한 암석에 따르는 효율적인 차감 방법과 발파 방법으로 날마다 높은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금강관리국 대대에서도 노력조직과 공종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면서 매일 많은 구간의 공사 과제를 해제끼고 있습니다.
0: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 충성과 애국의 삶을 빛내어가리는 우리 여성들의 드높은 요리는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총진군 대오의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대 애국 여성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황해북도의 수백 명 여성들이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참된 리정표를 세우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했습니다. 사리원 씨의 가도 여성들은 학생들에게 철따라 새 교복과 학용품을 안겨주며 마음껏 배우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정을 다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충직하게 받도록 할 일념 안고 학생 교복 공장, 학생 신발 공장 등에 자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고향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의지를 가다듬으며 연탄군과 곡산군, 평산군, 상원군 등의 요명원들은 지방공업 공장과 원료기지 사업소, 건설 여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산림경영부문, 잠업부문을 비롯하여 당정책 관철로 들끓는 일터들의 진출에 나선 송림시와 서흥군, 린산군 여성들의 마음속에도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행복의 내일을 갖고 가리는 지향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26일 황해북도 예술국장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부문,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사회와 가정 앞에 떳떳한 사회주의 근로자의 용의를 빛내이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1: 그다음 캐나다인들 속에서 대미 의전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4%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지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76%에 달했습니다. 지금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볼스가의 동북부 지역에서 22일 강풍으로 건물들이 파손되고 나무들이 넘어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세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송전선들이 파괴돼서 전력 공급이 중지됐습니다. 이상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8월 28일 금요일 음력으로 7월 열요새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락림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나 증산, 강릉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촌마를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청진 29.6도씨, 라선 29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옹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5 내지 10mm입니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 지역과 영변, 경성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함흥,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남포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흐린 후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강계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는 새벽에 주로 개이고 오전에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28도씨, 신의주 20도씨, 27도씨, 해주 23도씨, 30도씨, 사리원 21도씨, 28도씨, 강계 15도씨, 27도씨, 원산 21도씨, 25도씨, 함흥 20도씨, 26도씨, 총진 17도씨, 25도씨, 해산 12도씨, 25도씨, 남포 21도씨, 29도씨, 라손 17도씨, 25도씨, 개성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나십니다. 오늘 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 일기예 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기압골의 영향으로 8월 29일에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80mm 정도,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5mm 미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30mm입니다. 30일에 북부 내륙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31일에 동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9월 1일과 2일에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3일에는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2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9일에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함흥, 개성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총진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함흥, 남포,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해산시에서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 라손시에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남포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손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9월 1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희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30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함흥, 남포시 29도씨, 사리원, 강계, 개성시 28도씨, 원산, 해산시 27도씨,

1.5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에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에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 손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일에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0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내지 3m로 높겠으며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0내지 12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뜻깊은 청년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은 혁명위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값높은 애국투쟁으로 수놓아가는 수백만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시고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 같은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청년들은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교대자 후비대를 믿음직하게 키우고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제일 가는 미천이며 가장 큰 자랑으로 됩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첫 기술계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랑과 믿음 어린 진핀을 소환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 청년운동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를 정해주시고 청춘들의 삶과 투쟁의 행로위에 진군의 나팔 소리를 높이 울려주셨습니다.
1: 2012년 8월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을 축하하여 멀리 전선길에서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경축행사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 사진도 찍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0: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리정표로 되는 청년들의 대회합들도 마련해 주시고 청년동맹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들 모두를 들끓는 현실 속에서 격동적인 투쟁 속에서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철한 신념을 지닌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들로 억세게 키워주셨습니다. 백두대지의 사연 깊은 대건설 전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백두산 정신으로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은 주체적 청년운동사의 갈피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졌습니다. 멀고 험한 건설장을 거듭 찾으시어 백두 청춘들의 위운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 주셨으며 발전소 이름을 백두산 여웅 청년 발전소로 명명해 주시고 백두산 여웅 청년 돌격대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 주셨습니다. 우리 당 청년 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청춘 기념비로 소산한 백두산 여웅 청년 발전소는 우리 청년들이 창조한 백두산 여웅 청년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감높이 내세워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유라 같은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결정체로 높이 솟아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 2021년 4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강령적 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어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써나서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을 용감무쌍한 전위대로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하늘 같은 믿음은 열혈 청춘들의 혁명적 열정과 애국의지를 비상히 승화시켰습니다. 청년들이 당을 따라 곧바로 내달리는 전위대로서 언제나 영맹을 떨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영웅 청년 정신이 시대를 줄기차게 떠미는 거대한 동력으로 되게 하시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마다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 열의를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무대를 열이어 펼쳐주셨습니다. 당중앙연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별도로 서포지구에 옹군 하나의 새거리를 일도 세울 때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방대한 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수도 건설 과정을 통해서 새 세대 청년들을 사상정신 쪽으로 성장시키고 혁명 쪽으로 단련시키며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젊은 주력부대, 믿어온 열혈 청춘들의 투쟁기세로 오늘의 혁명적 대진군을 가속화하시려는 절세비인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0: 2023년 2월 25일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 전위들을 고무해 주시고 백두산 여웅 청년 돌격대 깃발을 몸소 수여해 주시며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서게 될 고리의 이름도 전위고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새시대 평양 번영기에 당당한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며 수도의 북쪽 관문에 새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로 특색 있게 일떠선 전위고리는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 전투장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용감히 전진하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이끌어주신 위대하신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 일떠세운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대기념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연의 대재앙에 휩쓸었던 평안북도의 큰 물피해 지역에 불과 넉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현대 문명이 응축된 리상적인 농촌 문화 도시를 떠올리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 영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1: 2024년 8월 6일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의 진출식은 위대한 투쟁과 성장, 영웅 쪽 위운의 새로운 페이지를 당당히 아로새기게 될 격동적인 진군의 서막으로 이 나라 우수한 아들, 딸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정의 일대 과시로 정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됐습니다. 영광의 진출식장에서 피해 지역 살림집 건설에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한 주일도 못 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 중앙의 연이은 호소문을 받아안고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이런 폭발적인 탄원 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 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하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에는 전금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법애들, 열혈의 애국 청년들에 대한 하늘 같은 믿음이 어려 있습니다. 뜻깊은 새해의 첫 령도 자옥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에 아로새기시고 조국의 제일 서북변 한끝에서 새해를 맞는 청년전의 군인 건설자들과 2026년의 시작을 함께하고 싶어서 중앙의 행사가 끝나는 길로 달려왔다고 하시며 진오버이의 따뜻한 축복과 믿음이 어린 축하 연설을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거창한 변천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청년 건설자들의 애국 열의와 노력적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신의주 온실종합농장건설장에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거듭 새기시며 안겨주신 절세비인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자력의 기치 높이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압록강 기술계 초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도시를 훌륭히 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0: 청년들에게 통이 큰 일감을 맡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자식을 세운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토록 마음 쓰시며 걸음걸음 살펴주신 자애기 품종은 그대로 기적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비약의 불씨가 됐으며 청춘의 발자취가 선배인 지명들은 그대로 절세비인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안아올린 주체혁명의 새시대 조선 청년들의 위훈의 리정표가 됐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대가 열리는 올해의 국가적인 첫 행사로 청년동맹 창립 여든돌 기념행사를 진행하도록 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공화국의 최고 훈장인 김종일 훈장을 수여하시는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서 당과 저국은 동무들을 크게 믿고 이번 건설의 중요한 부분을 맡겨주었다고 하시며 화성지구에서도 조선 청년의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삶과 투쟁의 자양으로 간직한 청년들의 충천한 열기 속에 대건설 전역은 거창한 청년판으로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정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청년들도 많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위대하신 어부의 크나큰 믿음과 다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시대의 창조자로 미래를 또매고 나갈 용감한 투사로 조국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주체적 청년운동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으로 위용떨칠 것이며 우리의 청년 존이들은 국가 부흥의 전면적 융성기를 더욱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더 높이 빛내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용범, 고정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아니야. 자.
1: 아버지, 내 이름을 왜 성철이라고 지었나요?
0: 막장을 떠받드는 든든한 새정말처럼 기둥감이 되라는 뜻이지.
1: 기둥?
2: 방송극 기둥.
3: 어머니! 어머니!
4: 아이고, 자, 아이고, 내가 왔구나.
3: 네, 덥다.
4: 네. 아이고, 이 땀을 좀 보지.
3: 어머니, 더워 못 견디겠는데 만물 더 끼얹어 주세요.
4: 그래, 닦구나. 자, 물을 붓는다.
3: 시원하다. 어머니, 좀 칵칵 부어라요.
4: 그래, 그래.
3: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머니, 낯수건 좀.
4: 옜다. 아니, 저렇게 무거운 압축기 부속품이야? 차에 싣고 와야지.
3: 언제 한가하게 차를 기다릴 새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밤새 탄광 기계 공장 노동자들하고 야간 작업을 들이대고 끝내서 바람으로 둘러내려 떠났지요 뭐.
4: 그래. 아이고, 혼자서 지고 오자니 땀 꽤나 흘렸겠구나. 아니야, 아니 너 이거 어깨에 피멍이 다졌구나.
3: 예. 어머니, 난 말이에요. 내 몸에서 땀이 비오는 것처럼 흘러야 마음이 편해요.
4: 뭔 그 성미도. 참, 동철아, 너 오늘 노동신문을 봤니?
3: 예.
4: 평양에서 청년들의 대회가 열린다더라.
3: 예, 제2차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예요.
4: 글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들을 얼마나 내세워주고 싶으시면 전국의 미풍 선구자들이 다 참가하는 대회를 직접 발개하시고 평양에서 크게 열도록 해주셨겠니?
3: 정말 그이처럼 우리 청년들을 중시하시고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분이 또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돌격 때만 봐도 지금까지 얼마나 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놨어요.
4: 그럼 더 이를 말이냐. 한때

0: 잘못 살아온 너 때문에 난 남들이 아들 어깨를 쭉 펴고 살도록 너를 내세워준 것만 해도 머리카락을 잘라 신을 삼아 올려도 다 갚지 못할 것 같구나.
1: 어머니, 참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돼서요?
0: 그 돌격대 후방사 말이냐?
1: 예, 지금 우리 돌격대가 제일 힘들 때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 좀...
0: 아이고, 걱정 마라. 농마국수도 준비하고 도루도루 좀 준비해놨다. 이제 재짐이랑 마저 지르면 된다.
1: 이야,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야. 어머니, 그럼 난 시간이 없어서 먼저...
0: 아니야, 동철아. 압축기 부속을 깎느라고 아침도 뭐 먹었겠는데, 어? 국수라도 한 그릇 들고 나가렴. 내 인차 말아주겠으니.
1: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막장에선 이 압축기 부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난... 가요.
0: 온 자식도. 아이고, 빨리 소독해야지.
1: 어머니 계십니까? 어머니!
0: 아니, 아이고, 이거 서대장 명력이로구나.
1: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이 동문 처음 보는데?
1: 얼마 전에 탄원해온 순국동문다.
0: 그래?
1: 예.
0: 자, 아이고, 어서 방에 들어오라고.
1: 어머니, 이 주변에 벌일이 있어왔다가 들렸습니다. 우리 참모장 동지가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게 우리가 들고 오라고 해서.
0: 아이고, 내가 쉬엄쉬엄 들고 간다는데도 바쁜 사람들을 보냈구만.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좀 기다리게.
1: 예.
2: 서대장 동지. 대장 동지네 집을 좀 구경해도 됩니까?
1: 들러봐야 뭘 없어. 우리 돌격대를 위해 돼지요, 토끼요, 부업한 걸 다 바쳤는데 뭐.
2: 예.
1: 이 집에서 제일 부러운 건 저 기념 사진이야.
3: 이야, 병현은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을 모시고 찍었구만요. 이야.
1: 대장 동진 몇 해 전 청년절 경축행사 대표로 주석단에까지 앉았댔어.
3: 아니, 주석단에요? 이야.
1: 이젠 당원도 됐겠다. 아예 당당한 탄광의 기둥감이 됐지 뭐.
3: 이야.
1: 이야, 난 언제면 이런 영광을 받아 앉게 될까.
0: 자, 어서들 들게.
1: 아니요.
0: 야, 이거 명력인 두꺼운한 지지물 양념장에 발라 훌훌 불며 먹힐 좋아하지.
1: 어머니 내 식성을 잊지 않았구만요. 야, 야, 송동 뭐 해? 저 먹죠?
0: 아이고, 어서 먹으라고.
1: 아이고, 어쩌죠? 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파채를 넣은 지짐이 정말 별맛입니다.
3: 예.
1: 이걸 보니 임시 돌격대 시절에 어머니가 해주던 팥밥이 생각나는구만요. 우리가 배고플세라 어머니 늘 멋신해 좋은 팥밥을 해주시고 지짐도 지져주셨죠?
0: 그랬던가?
1: 예. 그런데 돌격대 시절이 60명이 넘는 어느까지도 변함없이
0: 이 세상 어머니들은 다 같아. 나쁜 자식은 있어도 나쁜 어머니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나?
1: 예, 그 말이 옳습니다. 이야, 나도 언제면 우리 어머니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떳떳이 나서게 되겠는지. 어머니, 그럼 우린 가보겠습니다.
0: 아유, 가겠나?
1: 예.
0: 아이고, 서대장. 예. 조심히 들고 가라고.
1: 예.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잘 가라고.

0: 이거 야단났습니다. 광채가 있어야 걔네 수단을 짓고 보록도 실어냈겠습니까?
1: 네. 아, 이거 돌진 속도를 높이자고 해도 결정적으로 광채가 걸렸습니다. 예. 아, 보록이 계속 쌓이는데?
2: 광채가 부서진 건 어디나 마찬가지요.
3: 대사 동지, 이거 무슨 방부가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인천에 쓴 광채를 달라는 정도입니다.
2: 뭐라고?
4: 점사! 광채를 세우라!
3: 대장동지, 광천이 올라갑니까?
4: 자, 여기에 석탄을 떠들어. 그리고 모두 올라서 석탄을 가지라.
3: 자, 석탄을 또 떠들어. 이렇게 하면 한강차에 수백 킬로그램의 석탄이 더 세게 되지 않소? 동무들, 부족한 강차를 찾지 말고 있는 강차에 우리 양심껏 더 많은 석탄을 치자고.

0: 하는 것이 아니지.
1: 각사의 탄업이자 당을 받도는 우리 당부들의 증거심은 없이오. 동무들, 접근은 어렵지만 우리 돌격대가 결의한 심수경 복구를 무조건 기안전에 꾸냅시다.
2: 알았습니다. 대장동지! 대장동지!
3: 지금 연합청년동맹 위원장 동지가 막상에 들어왔습니다. 저 휴게실에서 기다리는데.
1: 연합청년동맹 위원장 동지가?
3: 예.
1: 알겠어.
0: 말로 무슨 일이야?
3: 예, 참모장 동지. 전국 청년 입금 선구자대 추천 사업 때문에 여행 사업을 나온 것 같습니다.
0: 그래? 네. 그럼 우리 대장 동지가 내일 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3: 아, 다른 돌격대에서도 대장 동지들이 참가하는데 우리 대장 동지가 왜 빠지겠습니까?
0: 야, 너무나 이건 우리 돌격대의 경사야.
4: 야, 그럼 대장 동지네 집에 병행은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용광의 기념사진이 또 멋있게 되겠군요.
0: 야, 대장 동지가 바라는 용광이자 우리 돌격대의 용광이요.
2: 그렇습니까?
3: 참호장 동지, 우리 대장 동지를 내 목마에 태워버립시다.
0: 뭘? 아니 그럼 동무도 대회에 참가했다는 거야?
3: 예? 아, 내가 어떻게 감히? 아이, 꿈같은 소리. 아, 우리 김진 청년 돌격대의 용해를 안고 가는데 큼직한 노력적 선물을 안고 보란듯이 참가하게 합시다.
0: 좋은 생각이야. 뭐니뭐니도 실적을 올려야 해. 소연사,
5: 예.
0: 다른 채탄장의 강차들까지 잡아 돌려.
5: 예.
6: 아니 그거야 다른 작업 개소에 가야 할 강차들인데 이렇겠습니까?
0: 자, 이런 실적 돌려보자.
4: 참모대동지, 참모대동지, 우리 소대 막장에 동발을 규정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0: 뭘?
4: 동발을 가지러 갱밖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0: 진짜 일초가 새로운데. 가만,
6: 여긴
0: 앞말이 굳어서 동발을 그쯤 세우는 이렇겠어.
4: 예?
0: 글지를 시작하자.
4: 예.
1: 참호장 동무, 그게 사실이요? 동발을 규정대로 세우지 않고 굴진을 했다는 게 말이야.
0: 아, 막장대 그만큼 했는데 아무렴 경험이 없으니까 뻔히 알죠. 안발이랑 다 퍼부서.
1: 동무, 돌격대 지휘관이 맞아? 돌격전들의 생명을 놓고 동무가 뭐길래 모험하는 거요? 누가 그럴 걸 잤는가? 누가?
0: 대장 동지, 우리야 말 그대로 돌격대가 아닙니까?
1: 뭐라고? 막장 안의 사고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로부터 생겨. 그건 우리 단부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운 법이란 말이오.
0: 사실은 침수갱 복구굴진을 빨리 꾸내서 대장 동진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김진 청년 돌격대에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1: 명예? 그래서 남의 사업장에 가야 할 강차까지 돌렸겠어?
0: 저
1: 탄광의 생산량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돌격대의 명예를 떨치겠다는 거요? 전령이, 도대체 우리 명의가 뭐요?
0: 대장 동지,
1: 나라 앞에 죄를 짓고 떳떳이 못한 인생길을 걸어온 14명 청년들을 당조직에서 품어안고 김진 청년 돌격대 깃발을 쇠해주었지. 하지만 공민권마저 박탈당한 난 명단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 숫자도 남길 수 없었어.
0: 대장 동지,
1: 연합청년동맹위원장 동지가 이 손을 잡고 돌격대 명단의 첫자리에 내 이름을 써주면서 조직은 동무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린 믿음이, 조직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심장으로 절감하지 않았는가?
0: 제가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가 새 출발을 결심했을 때 낳아준 부모도 피를 나는 형제들도 내매라고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제 장군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1: 전령이
0: 나라를 위해 난생 처음 이선에 피멍이 들도록 한마디를 하고 광채를 밀면서 소중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나라 앞에 지은 죄를 백지화해 주시고 대장 동지를 정식 김진 청년 돌격대 대장으로 임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과 믿음 속에 성장한 우리 돌격대의 모습을 대장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그만

0: 대장룡기!
1: 대장룡기!
0: 대장룡기!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 걸격대를 대표해서 대에 참가하겠지요?
2: 축하합니다!
0: 대장룡기 언제 나갑니까?
3: 동들, 내가 어떻게 대에 간다고 해?
0: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 그대엔 청춘 시절의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바친 미풍 선구자들이 참가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도 평양을 떠나 외진수 마을에 살아간 청춘들, 사시절 농장벌에 살면서 다삭을 일으키는 청년들을 비롯해서 중요영의 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남을 위해 자기를 까물이 다바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
0: 예? 아니 그럼?
3: 누구나 따라내야 할 시대의 범복이들이 모이는데 내가 설 자리가 있어. 맨 뒷자리는 거사하고 거기 어느 구석이라도 말이야.
0: 예. 대장룡진, 대장룡진, 청년절 경축 행사 때 주석단에까지 앉지 않았습니까?
4: 예.
0: 당에서 지난 날 나라 앞에 지은 죄를 백지화해주고 당원으로까지 키워주셨는데 이번 대회에 대장동지가 못한다 하면 우리 돌격된 어떻게 됩니까?
4: 예, 대장동지!
3: 과일이, 동들, 청춘 시절을 부끄럽게 살아온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늦게나마 조선 청년의 구실을 바라고 경의한 아버지 어수님께서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가혹한 일이야. 우리 청년들 속에 하나의 쭉정이라도 있을세라 마음 쓰시는 어머니의 웅숭 깊은 사랑이 아니겠나. 그러니 내가 미통 선구사대에 가길 바라는 건 양심이 없는 짓이야.
4: 대장동지.
3: 덕들, 저 동발나무를 보라고. 한때 푸른 숲을 거진 나무도 산을 장식할 때에는 얼마나 사람들의 경탄 속에 눈길을 끌었겠어. 그러나 이 손길 막장의 동발나무가 된 후엔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자기를 키워준 땅을 받들어 옥센 기둥으로 묵묵히 보답하지 않나. 우리 저 동발나무처럼 살자. 누가 보건 말건 깨끗한 양심을 바치며 묵묵히 살자.
4: 양심.
3: 동들,

0: 야, 이제 이 베어링들과 부속품들을 가져가면 아침 시계 먹고 굴지는 문제 없겠지요?
1: 아, 그럼. 알동마, 예. 좀 시구하자.
0: 예. 자. 예. 어, 대장 동지. 어. 저기가 수질용품 공장입니다. 우리 중학교 동창생이 저기서 청년동맨 위원장을 합니다.
1: 그래?
0: 예.
2: 위원장 동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국 청년미포 선거대회 간다지요? 네. 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 네. 고마워요. 뭔데, 성부스럽군요. 일을 많이 한 혁신자들이 많은데 모든 영광을 나 혼자 덕차지 한 것 같은 게.
2: 어머, 무슨 소리를 합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발머리 때부터 청해동민 위원장 동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3: 네. 위원장 동지, 이 화상품을 받으십시오. 새해에 갈 때 머리랑 옷이랑 멋있게 하고 가십시오.
2: 예, 최고로!
3: 고마워요. 오저 받아요.
2: 네.
0: 대상 동지, 뭘 생각합니까?
1: 어? 어, 이제 심수경 복구 굴지를 생각하래서.
0: 대상 동지, 조동무가 바로 우리 동창생입니다. 야, 대회에 가는군요.
1: 나도 봤어.
0: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나 후회됩니다. 난 내 저들처럼 또똑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예.
1: 강동호, 우리 청춘 시절을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 우린 장군님의 남다른 사랑 속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돌격대원들이여. 남들이 아득한 욕말에 오를 때 우린 첫 걸음마를 뗀 데 불과하지만 당의 믿음에 보답하기에 하루하루를 백날, 첫날 맞잡이로 가볍게 살자.
0: 대장동지.
1: 아, 자, 새 진도 높이 청춘들 앞으로!

0: 대장님들, 그런다. 끊어지겠습니다. 교리합시다. 무슨 소리? 부각된 막상을 빨리 먹고 해야지. 물을 벌리던 호흡까지 멎었는데 지각과 철을 못 쏘려서 10여 시간이 지났어. 압축공기를 보낼 수가 있으니 어떻게나 기어낼 겁니다. 빨리 자동으로 일선 갑시다. 그만! 조용! 대장 동지, 들어보십시오. 생강기 쏘입니다. 아니, 우리 동무들이 저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 심장이 꽃을 피울 때 청춘
0: 우리도 화가 봅시다.
2: 화가 봅시다.
1: 청춘을 빛나.

0: 작전 막장이 요요수입니다.
1: 오늘도
2: 배장경제
3: 장애 우리 소목이 정말 영타. 네 소목이 형도 18살이었지.
2: 대장경치
3: 성과 대장경치 물이 빠집니다. 막다리 구워드 됐어. 이젠 됐어. 성무들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우리 김진성의 널기대가 열어냈어.
4: 알았습니다.
3: 입구에 들어서면 사라져버리는 하늘. 그러나 단구의 마음속엔 하늘이 있다. 북도 칠섬이 반짝이는 저국의 하늘. 환하신 원수님 미소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기에 단부는 땅속에서도 어둠을 모른다.
5: 경무들, 수부들 하오. 그래, 대장경무가 어디 있어?
6: 예, 당수동지.
5: 아, 대장경무,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동무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었어.
6: 경례하는
3: 아버지 원수님께서요?
5: 그렇소. 전국 청년미풍 성지자대에 참가할 참가자들에 대한 추천 문제를 열어야 하시다가 대장경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동안은 자신께서도 잘 아는 동무라. 그는 우리 장군님께서 금살의 기체로 맡기시던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소.
6: 예. 대장동지.
5: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 동무는 잘못 살아온 자기의 청춘 시절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단검의 기둥감을 데리고 아울타울 애쓰고 있는 훌륭한 청년이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그 귀중한 마음을 지켜주고 내세워 주장하시면서 대회에 꼭 참가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3: 방비소 동지,
7: 대장 동지 축하합니다.
3: 대장 동지, 대회 가면 우리들의 마음까지 다 합쳐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려주십시오. 우리 덜록대원들은 석탄을 더 많이 꽝꽝해서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8: 보답하겠습니다.
5: 전령동무, 명령동무.
6: 예.

0: 학무들 기뻐들하오. 전국 청년기풍 선구자 대회에 동무들도 다 함께 참가하게 됐소.
1: 당대수 동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저도 참가합니까?
0: 자, 이런 돌격대의 막내 성동까지 다 들어주셨다니까.
1: 아니 그럼 그 참가자들 속에 나도 속한다는 겁니까? 예, 대장 동지.
2: 그럼 동무가 없이야 68명이 되나?
3: 강미선 동지, 거기 나도 있습니까?
0: 이런 광일 동무야, 돌격대의 소대장이 아닌가?
3: 저도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까?
0: 그럼 동무들, 예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대장 동무만이 아니라 김진 청년 돌격대의 68명 전원을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대에 다 참가시키자.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3: 강미선 동지, 지금 우리가 꼴을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0: 과연이
1: 우리 대장 동지 한 사람만 참가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무들,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우리 돌격대 원부들을 다 경리하게 불러주셨어. 우리 모두를, 우리 다 같이 가자.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계시는 경리하러 가자.

0: 보세요.
1: 어? 경리하는 김정은영주께서 지금 종국청년 미풍선거사대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어주시기에 나오셨어요.
0: 아니 그래? 아니 지금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꽃다발을 드리는 청년이 아니 우리 동조리가 아니냐?
1: 예? 맞아요. 간부 제복을 입은 거라 분명히 우리 동조리란 말이에요.
0: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아니 저희가 보면 내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니. 예, 동철아.
1: 어머니,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동철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0: 그래. 아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1: 어머니.

0: 우리 혜준이 내립니다. 여기 세상 전부가 와요.
1: 덩철이!
2: 안 믿어 덩치.
1: 진정하라고. 그래,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2: 당미소 동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꽃다발을 뿌리는 저를 보시고 내가 잘하는 탐과 왔다고, 김진 청년 돌격대 동무들이 다 왔는가고 따뜻이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대례로 68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다고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됐다고. 그들은 다 우리 당에서 굳게 믿는 청년 밀통 선임사들이라고 하시면서 돌격대원들 모두를 다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자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러시고는 우리 모두를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1: 아니,
2: 개장동
1: 동철아, 어디 한번 좀 보자. 내가 정말 내 아들이란 사진이야.
0: 어머니.
1: 너를 낳은 부모들, 내가 막장을 떠받드는 새동발이 되라고 동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한가정의 기름은 고사하고 손가락감도 못되겠다고 가슴을 치며 동탄했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너를 나라의 기둥으로 키워주셨구나. 돌격대원 모두를 나라의 기둥으로 키워주셨구나. 동철아,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고맙습니다.
0: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 진정 경외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조국의 옥센 기둥감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품이군.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천 수만의 기둥들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의 미래는 그리도 밝고

지금까지 김진 청년돌격계 대장 김동철의 박천일, 참모장 오철용의 변철경, 서대장 최광일의 계유철, 서대장 리명혁의 김기현, 당비서 김승전의 최혁, 대원 김성국의 김수봉, 동철이 어머니의 심현숙, 처녀들의 김학영, 김일심, 진경님.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김화옥 작, 강희용 연출, 방현실 편집, 기둥,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1990년대의 보천보 존작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8월 28일 금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저국의 몇 번째 아들인가?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17분에는 조선노동당의 후비대 억척의 지지점,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청년운동 사조권을 찾았던 기자의 참관기,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시며,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위민 헌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녹음 구성, 충성으로 받들리라 위대한 우리 당을.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20시에 보도. 20시 17분에는 아름다운 낙원의 폭우를 안겨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2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약속.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9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28일 금요일에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여려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저국의 몇 번째 아들인가?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17분에는 조선노동당의 후비대 억척의 지지점,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청년운동 사조권을 찾았던 기자의 참관기, 혁명에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시며,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위민 헌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녹음 구성 충성으로 받들리라 위대한 우리 당을.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스무시의 보도. 스무시 17분에는 아름다운 낙원의 폭우를 안겨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의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2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약속.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9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지혜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저국의 몇 번째 아들인가?
1: 네, 내 없이 심장에 물으며 사노라. 저국이여, 어머니시여, 나는 그대의 몇 번째 아들이냐? 한 출생 중에 또렷이 새겨진 그 숫자가 그대 아들로 태어난 순서였던가. 기나긴 세월 나를 품 안아 키워준 그 은혜로움이 다 자란 오늘엔 도독 사무초와 깊어지는 생각. 두 팔 벌려 안아주던 따뜻한 여람, 글소리 낭낭한 배움의 창가, 절 따라 받아안던 사랑의 교복, 꿈을 꾸듯 저절로 자려지던 그 모든 것은 저국이 허리띠를 조이며 안겨준 사람. 정녕 그 출생증은 태어나는 자식들에게 은혜만을 약속하는 행복의 증서가 아니었던가.

영웅이 되고 싶은 열일곱에 총대를 옥색에 틀어잡은 나의 모습은 저국이여 그대가 기억하는 참된 아들의 모습이 아니더냐. 지구를 돌고도 남을 강행군길 헐치 않은 복무의 날과 달. 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닌 조국의 참된 아들이 되라 하시던 고향집 어머니의 그 당부 가슴을 울릴 때면 스스로 자신에게 묻곤 하노니, 군복을 입었다고 내 정령 조국의 첫 번째 아들이던가, 비로소 돌격로를 열어야 할 오목한 시각에 조국이 제일 먼저 찾는 용사가 될 때, 이 땅에 세워가는 창조의 기념비들의 한 목숨 만년 주추로 서슴없이 고이는 전사가 될 때, 나는 조국의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것 아니랴. 조국은 하나, 아들은 천만. 자식을 위해 피와 살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 그 조국 위에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를 나는 안다. 태어난 날엔 순서가 있어도 바쳐야 할그 길엔 차례가 없거니.

조국이여, 어머니이시여, 항신 나를 보살피는 자애의 그 눈빛 앞에 나는 정녕 몇 번째 아들로 서 있는 것인가? 내 정녕 알 길 없어도 솟구치는 보답의 열망으로 쌓아올린 발전소 제방들이 말해준다. 조국 땅 방방곡곡에 전설처럼 솟아나는 희한한 새고리들이 이야기한다. 한 점치 없는 행복한 인민의 웃음소리가 말한다. 산 같은 일을 해놓고도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에 더 마음 쓰며 위훈의 새전구로 또다시 떠나는 급행열차의 기적소리가 이야기한다. 천만이 태어난 날은 서로 달라도 천만이 조국의 첫 번째 아들로 살고파 위훈의 피를 끓이는 이 땅, 그런 값 높은 사람들이 억척같이 받들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그 이름도 빛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대한 어머니 나의 조국이여, 목숨 바쳐 지키리라. 온 세상에 똘치리라. 오, 나는 정녕 그대의 몇 번째 아들인가.

김춘길쯤 나는 저국의 몇 번째 아들인가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리세남이었습니다.

0: 고도입니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이한 오늘 온나라 청년들은 주체적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청년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청년운동 사적관 과장 리운주 동무는 청년절은 조선청년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 나가며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밑에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혁명적인 명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12년 3월 어느 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앞으로 청년절을 크게 세도록 해야겠다고 해마다 청년절 행사를 잘 조직하여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논리 선전하며 청년절이 당의 용도 따라 주체혁명 이후의 한 길로 옥색에 전진해 나가는 조선 청년들의 확고한 의지와 조직력, 단결력을 시의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연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청년 중시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이런 숭고한 뜻을 지니시었기에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16년 8월 28일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오 하신 역사적인 연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해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맞게 청년동맹을 불패의 전이 되어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령적인 지침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는 청년전위들의 횃불 야외장에까지 몸소 나오시어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시며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따뜻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기에 청년절은 우리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청춘의 삶을 감높이 빛내어 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서 끝없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조선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된 뜻깊은 명절로 되고 있습니다.
0: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역사는 뜻깊은 청년절과 더불어 더욱더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청년절 경축 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멀리 전선에서 축하문도 보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명절을 뜻깊고 의 있게 보내도록 해주신 경의하는

0: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또 어느 해인가는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전선들의 탄원 진출한 미도원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청년절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 진출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우리 청년들은 오직 당을 따르는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수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언제나 기쁨의 버거만을 드리자는 것이 어느 나라 청년들 모두의 가슴속에 맥받치는 하나의 우지이고 지향입니다. 위대한 오보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보답할 일념을 안고 사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 불같은 지향으로 시작되고 청하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고창한 투쟁 속에서 오려고 힘든 가들을 솔솔 맡아 덜파고를 요로지키고 청년 다육대 운동, 청년 분주, 청년 작업반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세우며 위운을 창조하여 온 청년 대중의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을 떠나 그 어떤 전진과 변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료의 개척정신과 불굴의 달격기상, 용서는 열정과 투지로 우리 청년들이 떠올린 귀중한 자본들은 당의 구상실현을 위한 투쟁이 분개에 나선 어느 나라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권난을 앞두는 혁명을 갖추고 어떤 어려운 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어 부흥강국의 희향한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2: 천지개벽한 동해명승의 풍미를 더해주는 또 하나의 제부. 원산칼마 해안관광지구에 건설된 명사십리역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인민들에게 더 밝고 풍만한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은정 속에 행복의 인파가 끝없이 물결치는 원산칼마 해안관광지구의 풍미를 돋구며 명사십리역이 현대적으로 건설됐습니다. 해안관광도시의 특색이 살아나게 독특한 건축 형식으로 건설된 연건축 면적이 7천여 평방미터인 역사는 관광여행 보장이라는 사명과 기능,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꾸려진 지방철도역의 표준입니다. 관광역으로서의 면모와 모든 조건을 훌륭히 갖춘 명사십리역은 인민의 행복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시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최상의 낙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소중한 제부입니다. 명사십리역 준공식이 27일에 진행됐습니다. 내각부 총리 박훈 동지,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황만복 동지, 관계부문 철도운수부문 일꾼들, 명사십리역 종업원들, 건설자들, 도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철도상 김학유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먹는 문명한 삶의 토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울이는 당중앙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명사십리역이 훌륭히 일도선대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원산칼마 해안관광지구의 역을 새로 건설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공사를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준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건설자들과 철도 노동계급이 철길 건설과 건축공사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바쳤으며 역사 주변에 이채로운 몰림 경관을 조성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동해의 별천지에 우리식의 독특한 지방철도역의 본보기로 솟아오른 명사십리역은 나라의 천사만사를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지향복종시키는 노동당 시대 창조와 문명의 높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운수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며 명사십리역의 종업원들은 역사와 철길 관리를 잘하고 안내봉사를 책임적으로 해서 어머니 당의 사랑과 은정이 여행자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할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0: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진로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여교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27일 청년운동 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조선 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사적관을 찾은 청년동맹 일꾼들은 혁명영도의 전기간 언제나 청년 사업을 중시하시며 청년들을 당의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들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옥색에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적관이 여러 호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일찍이 청년 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혁명의 연대들을 새로운 기조과 위원이 창조되는 청년판으로 들끓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청년들이 새겨온 영적 행로를 감회 깊이 되새겼습니다. 이땅 위에 주체적 청년운동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청년들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위대하신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조선 청년운동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우리 당의 청년운동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며 모든 청년들을 부강조국 건설에 헌신분투하는 참된 청년전이 애국 청년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는 데서 맡은 책무를 다해 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1: 청년절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우리 27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장소에는 당이 안겨준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 거창한 변혁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긍지높은 여정에서 뜻깊은 청년절을 맞이하는 청년전애들의 기쁨과 낭만이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관계 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조약에 이어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위대한 경연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계승자, 청년 강국의 주인공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어가는 새 세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은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성장의 걸음걸음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며 시대의 영웅, 위운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시는 절세비인을 우러러 터치는 청년들의 열화 같은 흠모의 정이 설아시 위대한 청년 사랑의 품, 여성 독창과 방창 그이 없인 못살아 등에서 뜨겁게 분출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혁명적 열정과 용감성을 떨치며 애국의 자욱, 보답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청년 전위들의 희열과 낭만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연이어 무대에 펼쳐졌습니다. 영솟는 젊은 힘으로 조국의 부강 발전을 떠받들며 휘황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올 청년들의 강렬한 열망이 세차게 맥박치는 우리는 조선 사람을 비롯한 새 시대의 명곡들이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 분위기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하며 더욱 과감하고 기세찬 봄으로 기적의 청년 신화를 줄기차게 창조해 가리는 새 세대들의 청초한 의지를 담은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울 등의 가요들은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주체적 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열렬한 애국 충성과 헌신으로 전면적 국가봉의 새 전기를 줄기차게 쏟아가리는 열혈 청춘들의 기상을 격조 높이 구가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좋은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지 청년들이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능 기획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는 과정에 이룩한 1,802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개막 모임이 2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근로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0: 당 백운철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적 열정을 발휘하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실천적 성과로 보답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분발력과 자신심을 배가해주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전시회를 통하여 성과와 경험을 공유 교류하면서 과학기술적 안목을 보다 넓히고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막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교들로 달려나간 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집단의 기수, 일토의 보배로 자랑 돌치고 있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적극적인 활약과 헌신적인 분투로 사회주의 조국의 전진 발전을 힘있게 또 밀어가는 청년들의 고귀한 정신 세계와 드높은 기상은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총진군길에 진함없는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호세를 높이 받들고 거세 찬 탄원 열기로 혁명의 고조기를 열어온 전세대 청년들의 투쟁 기풍을 그대로 이어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달려나간 수많은 청년 탄원자들이 일터마다에서 대우의 기수로서의 용의를 떨쳐가고 있습니다. 당제 고차 대회 이후 정든 고향을 떠나 성스러운 백도 지원구에 삶의 주소를 정한 당계 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은 우리 민들과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녹슬체질화 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는 사업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탄 부문을 중시하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풍곡청년탄광 강호용 청년돌격대로 용약 탄원한 청년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내대며 돌격대가 맡은 굴진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난방울의 무게는 나달의 무게라는 관점 밑에 포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거름 생산에서 앞장서고 있는 염주군 남암농장의 탄원자 청년도 집단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역 건설 류단으로 달려나간 청년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일념 안고 농촌 살림집 건설장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보장하는 데서 원료기지 조성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더 많은 새 땅을 찾기 위해 악을타고 애쓰고 있는 벽동군 식료공장 노동자와 강철로 당을 받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처럼 집단적 혁신운동의 선구자가 되어 철강제 생산에 헌신분투하고 있는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 강철 직장 영희공도 시대가 자랑하는 청년 탄원자들입니다. 당의 구상 실현에 청춘의 꿈과 리상을 일치시키며 충성과 보답의 한 길만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애국적인 청년들이 있어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회로 향한 저국의 전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조선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함경남도 안의 청년 전위들의 탄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수산물 생산 성과로 받들어갈 충성과 애국의 열정으로 충만된 나곤군의 청년들이 바닷가 양식 사업소의 삶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리원군의 청년 동맹원들도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로 일떠서는 바닷가 양식 사업소에서 기적과 위은 창조의 선구자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건설 요단에 탄원한 함흥시와 장진군, 부전군, 영광군 등의 청년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 힘, 자기의 손으로 고향 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낙원으로 꽃피워갈 소중한 꿈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단천시와 신포시 정평군의 청년들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사상정신 세계와 투쟁 기풍을 본받아 조국 본영의 한길에서 청춘을 빛내어갈 의지를 가다듬으며 령길 소대 염소 목장으로 보내줄 것을 청년동맹 조직에 청원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탄원 진출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함흥 청년 야외 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자들에게 탄원 증서가 수여됐으며 축하 발언과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탄원자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소중히 간직하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노력혁신자의 영예를 떨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국 총사의 영서사시를 수놓은 전 세대 청년들처럼 어머니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근기 높이 새겨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함경남도 청년학생들의 실화 무대 애국과 청춘에서 당이 맡겨준 혁명 초소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의 창조자들로 미덕과 미풍의 주인공들로 자라난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들의 감동 깊은 이야기는 청춘의 힘과 기회, 열정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을 앞장에서 떠밀어갈 열혈 청년들의 혁명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다음,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 와실리 네벤자가 24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사회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전쟁과 테러를 부추기는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여러 해 동안 무장시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정치적 압박수단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민스크 합의 履행을 거부하도록 부추긴 서방 나라들이 오늘날 평화의 지지자로 자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최후 통첩, 테러 위협으로 대하려 하는 한 실속 있는 군사정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분쟁 동결을 러시아에 강요하려는 시도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간 선박들로 상품을 수송한다는 구실 밑에 우크라이나 항구들로 서방제 무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서방 나라들의 적극적인 관여 밑에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명칭 집단 수용소로 변했다고 단죄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사립원 남포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흐린 후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강계 해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선시는 오전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전에 흐린 후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30도씨, 사립원 28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5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해산 25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개성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25도씨, 신의주 21도씨, 27도씨, 해주 23도씨, 28도씨, 사리원 22도씨, 25도씨, 강계 19도씨, 24도씨, 원산 21도씨, 23도씨, 함흥 20도씨, 24도씨, 청진 20도씨, 23도씨, 해산 16도씨, 22도씨, 남포 22도씨, 26도씨, 라선 19도씨, 23도씨, 개성 24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2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남동풍이 초당 1~2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2지 1m로 불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2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2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2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2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2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2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2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2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2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청년정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 시대를 들었다 놓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2021년 8월 28일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단언 진출한 믿어온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 김명성 동무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에는 온 나라 청년들이 악량된 혁명적 열의와 투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강룡한 기상을 힘있게 떨치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순간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우려있는 축하문을 받아 안았던 5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의 적극 탄원 진출하여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 청년의 혁명성과 기계를 만천하에 가시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국적 장거를 높이 평가하시고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누구나 선뜻 가기 좋아하는 일터와 생소한 고장들의 인생의 닻을 내린 청년들이야말로 사회주의 조선의 자랑이고 힘이며 우리 시대의 청년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제 8차 대회 이후 탄원 열기가 비상히 격양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이라는 감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의 구절구절은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도움는 용애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빛내어 나가고 있는 온 나라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의 축복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일편단심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청춘의 슬기와 용맹으로 존엄높은 조선노동당의 권위를 결사 보위해 나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 이광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도 당의 허세에 화답에 나선 우리 청년들이 탄원 열의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당제 9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들이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전열해서 애국 청년의 용의를 빛내어갈 맹세를 다지며 1,80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영약 진출하였으며 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초소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응당한 서행을 감높이 빛내어 주시고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청춘의 자서전을 윤으로 수놓아갈 열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3: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록한 영생불멸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소인

0: 김종일 존집 제71권을 출판했습니다. 존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서한, 담화를 비롯한 42권의 고전적 노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사 김종일 동지께서는 부르기의 고전적 노작, 우리 당의 선군 혁명 위업은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될 것이다 해서 총대로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며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에 의하여 선군혁명협은 빛나게 계승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전투성취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부대의 싸움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군인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에 대한 사상이 종합훈련장 이용률을 높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근위 부대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 인민군 지휘 성원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끝까지 실현해 나가는 견결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등의 문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작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이다. 이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교양을 깊이 있게 잘하고 계급 교양, 집단주의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 사상 진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 노작들인 함경남도는 사회주의 경제강국권 설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자강도 인민들은 경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 해서 당의 혁명적 경제 정책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교육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재능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보건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로작, 청진, 광산, 금속 대학을 정보 산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지로 발전시킬 때에 대하여 당의 보건 정책을 관철하여 우리나라 인민적 보건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민족악기 연주와 무용 형상에서 민족적 특성을 적극 살려야 한다. 작가, 기자들은 정치적 식견과 사상 미학적 수준, 창작적 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예술 창조 사업에서 당의 문화 정책을 틀어지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해서 예술 부문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창작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후비들을 키우는 사업을 잘하며 우리 당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좋은 글을 더 많이 써낼 때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존집에는 이 밖에도 사회주의 복무 생활을 강화하여 선군 시대의 혁명적 법 질서를 튼튼히 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반미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을 주는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종일 존집 제71권에 수록된 노작들은 혁명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 생활력이 확증된 대백과 전서로서 당직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온 나라 인민들의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주는 위력한 사상 정신적 무기로 될 것입니다.
1: 전국 농군맹 일꾼들과 조급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도기 답사가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몸소 군마 행군대원을 이끄시며 온 나라의 혁명정신 무장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켜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뜻을 세계하며 보천도 혁명전적지, 리명수 혁명사적지, 청봉수경지, 건상수경지, 대웅단 혁명전적지 등을 답사했습니다. 항일의 전구들에서 농군맹 일꾼들과 조급 일꾼들은 주체조선의 명맥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어떻게 심장에 안고 살아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승해야 하는가를 체득했습니다. 우등불 자리, 밥짓던 자리, 구호문헌 등을 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항일의 혈전 만리, 눈보라 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정신 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배후 앞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유서 깊은 백두산 위령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심차게 나붙기는 사령부 귀틀집과 백두산 위령 고향집에서 그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 생애를 깊은 감동 속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백두 광야에 뜨거운 성혈을 뿌린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도 안아보시며 혁명 신념을 더욱 억세게 가다듬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음한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행군길을 다그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기상인양 억석에 솟아있는 백두 영공들과 아득히 뻗어간 산발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위대한 당부장을 따라 충성의 한 길을 끝까지 가고 갈 신념과 의지를 담아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삼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전국 농군맹 일꾼들과 초급 일꾼들의 결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답사 행군 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 전의 마라에서 다수학 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농군맹 조직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갈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답사 행군 과정에 농군맹 일꾼들과 초급 일꾼들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과 문납식 학습 경연, 혁명가요 대열 합창 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산간문화도시로 훈영이 변모된 삼전시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덕지 답사행군을 통해서 전국 농군맹 일꾼들과 초급 일꾼들은 혁명의 일세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 자양분으로 새겨 안고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행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더욱 굳히었습니다.
0: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이 참답게 이바지에 갈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의 애국적 열의가 비상히 고조되는 속에 전국 요맹예술 선동대 경연이 27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연은 각도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요맹예술 선동대들이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경제 선동 활동을 벌이는 방법으로 조직됐습니다. 수도 평양의 줄기찬 번영을 상징하며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화성지구에서 요맹예술 선동대원들은 격동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경제 선동 무대를 펼쳤습니다. 평양시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요맹예술 선동대원들은 시대 정신이 맥박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로 대군설 전구에 애국의 열정과 혁명적 낭만이 차넘치게 했습니다. 선동과 노래의 친근한 어보이, 북재창, 우리는 조선 사람, 중창, 열망을 비롯한 종목들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를 인민의 리상이 꽃피어나는 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당의 웅대한 수도군 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건설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 자강도, 개성시 등의 요맹예술 선동대원들도 다양한 주제의 종목들을 통해서 모든 건설자들이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정진의 기상을 계속 고조시켜 우리 시대의 리상과 문명이 응축된 또 하나의 새 도시를 하루빨리 일도세워줄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전국 요맹예술 선동대 경연은 이를 변단심 당을 따라 충성과 애국의 한결을 꿋꿋이 이어가며 우리 국가의 줄기찬 번영을 위한 성업에 이바지에 갈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의 드높은 요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1: 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홍콩 특별행정구 사법기관의 법적 판결에 대해 미국과 유럽 동맹 등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악의적으로 홍콩을 비방하고 홍콩의 법치를 훼손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고 하면서 그는 관련 측들이 중국의 주권과 홍콩의 법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조작 행위를 중단하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홍콩 문제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수경 허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사리원 남포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흐린 후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강계 해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나손시는 오전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전에 흐린 후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30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5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해산 25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개성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25도씨, 신의주 21도씨, 27도씨, 해주 23도씨, 28도씨, 사리원 22도씨, 25도씨, 강계 19도씨, 24도씨, 원산 21도씨, 23도씨, 함흥 20도씨, 24도씨, 청진 20도씨, 23도씨, 해산 16도씨, 22도씨, 남포 22도씨, 26도씨, 라선 19도씨, 23도씨, 개성 24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2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남동풍이 초당 1~2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2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2m로 일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1.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2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2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2지 7m로 불고 물결은 0.5~1.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0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내지 3m로 높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0내지 12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0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내지 3m로 높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형령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 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하는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이도운 계승자들의 대오가 튼튼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제일 가는 미천이고 가장 큰 자랑으로 됩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이 걸어온 행로는 위대한 당을 따라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꿋꿋이 이어온 영광스러운 이원대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후비대 억척의 지지점.
1: 각양각색의 지지주장들이 란마던 건국의 촛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김일성 장군의 깃발 아래 뭉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실용의 사상가 위협을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당과 청년 대중이 굳게 단결된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였습니다.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들이 우리 당의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던 실은의 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은 주체적 청년 운동사에 처음으로 되는 햇불 시위를 진행하여 수령의 사상가 용도는 우리 청년들의 제일 생명이라는 옥초계 신조를 만천하에 가시하였습니다. 지구의 한쪽에서 청년들이 전 세대들의 피할땀이 스민 제도와 국가를 앞장에서 무너뜨릴 때에도 이 땅에서는 청년들이 신념으로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없으면 적도 없다가 장엄하게 울려퍼지었습니다. 오직 수령의 사상만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수령이 가리키는 한 길만을 따라 일편단심의 장만을 새기며 곧바로 걸어가는 곳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의 영광스러운 전통입니다.
0: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원 김현철 동무의 이야기 속에 되새겨집니다. 청년 강국. 이는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나 민족도 풀지 못한 사회적 난문제인 청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우리나라에서만 울려나올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거창한 대하에도 자기의 시원이 있습니다. 이 당후에 청년강국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십니다. 청년들을 혁명의 위력한 주체적 영향, 민족의 미래까지도 골머진 골간부대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 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항일의 불길 속에서 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었기에 이 나라 청년들은 청춘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저국의 승리적 전진을 힘차게 떠밀어 올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폭탄에 강산이 통째로 불타던 존엄한 전하의 나날에도 세계의 청년 학생들의 축전장으로 싸우는 조선의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가열한 격전이 계속되는 전방의 고지들에서 전투원들을 소환하여 대약으로 불러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 속에서 조국의 승리를 더욱 확신한 이 땅의 청년들입니다.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조국이 있고서야 청춘도 희망도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대보로 절감한 우리 청년들이기에 가열한 전하의 나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 용주의를 발휘하여 이 땅을 굳건히 지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은 전후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의 연대마다 언제나 투쟁의 기수,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했습니다. 청년 중시의 새 역사를 펼치시어 청년강국 건설의 만년기토를 마련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시려 청년동맹의 위대한 수령님의 존엄을 모시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당의 역사를 청년 중시의 역사로 꿋꿋이 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제국기자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살 책동으로 조국 앞에 요리 없는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막아섰던 고난의 시기. 우리 청년들에게 혁명의 횃불봉을 넘겨주시고 청년들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진정 끝이 없었습니다. 지구의 곳곳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우한거리로 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횃불봉을 억세게 틀어진 청년들이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 선열들이 계속한 혁명 위협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빛내어 왔습니다. 정녕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는 곧 청년 중시의 역사, 청년 강국 건설의 역사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 중시를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다고 그리도 긍지 높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혁명의 역사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청년 강국의 위대한 역사로 끝없이 빛날 것이다. 이런 틀림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던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으로 억세게 키워주고 계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국책의 지지점이라는 고귀한 믿음도 안겨주시며 우리 당은 확실히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다고 사랑과 정을 담아 말씀하실 때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은 세찬 격정 속에 휩싸였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청년사업 발전의 강령적 대강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었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하시고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진군길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위한 뜻깊은 소환도 보내주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 강국이라는 고귀한 부름과 더불어 새 시대에 청년들의 지위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2: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중앙위원회 과장 강윤진입니다. 현 단계에서의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해 주시고 또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원수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노선 방침들은 청년동맹의 전투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또 사상계양 단체로서의 사명과 용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한 강령적 지침입니다. 정말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고 위훈도 청년들이 세운 것이라면 제일로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 청년동맹은 당의 정도양량한 젊은 주력부대 애국청년 집단으로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일신할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창조의 전구들을 통째로 맡겨주시고 청년들을 당중앙의 친위대 별동대의 고귀한 명함으로 내세워주시며 새해 첫날에도 청년 건설자들을 찾아오시오 따뜻한 축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품에서 수천 수만의 청년들이 애국자, 혁신자로 청춘 시절을 빛내고 있습니다. 청년동맹 창립 여든돌 기념대회에 몸서 참석하시어서는 신이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깃발에 용강의 훈장을 달아주시며 청춘의 슬기와 강대한 힘이 빛발쳐가는 찬란한 새 시대로 창조와 투쟁의 개가 높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격려는 우리 청년들이 받아는 가장 신성한 믿음입니다. 우리 수백만 청년들은 아버지 원수님의 이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성스러운 투쟁 행로를 무비의 청년 영웅 정기로 이어가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들 조국을 떠받드는 억척의 지지점이 되겠습니다.
0: 이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척부대로서의 슬기와 역량을 남김없이 떨쳐갈 조선 청년들의 불같은 맹세, 억척의 기상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화라산마냥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자. 이것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끝없이 빛내이려는 우리 시대 영웅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타넘치는 불굴의 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당의 독창적인 청년 중시 사상은 우리 청년들 모두를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의전의 전위투사로 억세게 키우는 자양분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존엄 높은 청년 강국을 끝없이 빛내는 무한한 힘의 원천입니다. 청년 중시